0: chi korkuk sabra jinchil me par thomjin yule
1: arasi je chin nyamjil ayun lan khang ge zhu shi ma tho wen ke dang ya khu ji khang ge zhu shi wo lo chin je dan shi de je wo meng chin de jin ayun lan khang ge ayun zhong zhuo li ji yi ci ni ri de ni ni ci sam chin ni wo arasi ngi jin za tin cham jin za ba dang mo si ko je ma tho wen ke dang wo lo jin la so su ro je me nang wa ma sil zhong yi ji khang nyam li ayun lan khang ge jin cu tang je chi ba ri shi 마토웨인카당 중이 점친 자튼 염리 청이 같은 멍고대 로니르가 코르와 고르급스시니 소진 자튼의 젠틀시바당 탑지 예튼 제튼다동와 니푼 염리 등 케푼 염리 사플시대 중인 저바 할리 비스토비 페진조버 건들 동도요바단 졸리지이 중어 야크니디 첨직리 쿵지 간닌 간처럭 긍즈바당 럼바 멍우 등 차쿵 멍윈종가 페슈고정우 송전시바 판츠네 기론 등 예치 제습다동와 삼루 제리 땅 회터 흐나니 중어 디르브 서비 소종 탑지 로글리 쪽빈 제바 페지스 동월 샴드가 할리 정우셔기 야쿱제 딘지가 땅 마타브리니 신들 첨중 속제 잡콩라 먹니 첨직제 냠용 베리셔기 시탄 마토웨인 그이 어르스제 첨냠들 은 한킨기 토타 와르스므데 어중거 디르브 서비 소종 탑지 로글리 쪽빈 제바 제르스 근들 동디르 바바셔진 오장 중국 경우 멍친등 삼루 제리샤지텔 흔한데 환주르 뇨총등 안조 니쿵 마첼 산이 속제 잡쿵 소시 응이니르 냠리라 자침진간 송돈 줄신도 요바단 워루진지 어중자튼 냠리라 급배동제나 어르시 야쿱지 큰거 등크 소수 드몽인진 담보인 야쿱니제 침직 레쿵지 마타버그니 조 차쿵제 첨직샤버 삼루 제리땅 판츠 회타샤디르 흐놈비 레와율 어르시 로튼 제르민은 중국식가 자둔 담송시니 중국 땅 쇼멍 냠리 탈 흐논 땅 냠던 잠릉 치칭이비 아디아키 쯤디 송충셴도 요바단 시니르진은 졸지 중이 제킹 냠리 은 한킹가 진소통 제식버시 공기 약미제 첨직 리쿵지 존진 와르제 신들지 네처 바진 충시데 자크미제 존진 와르 슝비 닌진 지근튼 가친당 슈그니지 잔뜨고 고비 냠디 이차 스탠라 파비 레저 가친지 돈출 용화당 판지 돈벌 근데 동기 디토고데 슈그니제 냠리라 판비 자툼 이그차라 초친고 바당 데니르 돈출 샤디르 근데 등니 원슬 등 정적 스탠성지 용비 총니르 코리근 즉정세기 중이 롭솔로 소게 셰구능 허르특이 시기데 마츨 제리 사플 동기 산이 첨직 레콘데 반니 돈데 산이 와르데 냠리 야제버 탐든 짐블 셰기 야컵 소소 제킹 난지 소게 쇼멍 헨순능 게 냠리 담스 비웅르 시데 제치 정흉 정지글라 글플 동기 바탄 어르스르 참지 셰비릉라 졸지 이 모스코르 소소르 중이 첨친 자튼 냠리 청이글라 찬뜨거 권니 루 녀릉아 코르비 바진렘뚱당 중국의 초칭적비 초니제 연진렘뚱캉라 즈흑구르능니 어르시 멍멀 원식화비 원소란 디취제메도가 청화팔 이어쿠츠크 왕디르 왕딩고스 크푸즈푸등 왕디 청직지 초제주시 외지어 니크푸란제체능니 산이와르 정인이 냠리나 흐노바등 멍멍와르 젠자튼 제습다등니 약미 젠제버 손희 첸부 농기비 트레던
0: Дангави Цинергэнин Шанчин Юнчэ Шапши Лиргэчин Цучин Сэлэнгдэбдэдэ Вчэчэв Шучэ Шичинпинг Шапши Лиргэн Пэджир Корчэ Джэпшэл Гачин Дэн Цонхэм Шауи Тачэв Ламша Гачин Лобжон Дэн Лэгдэбши Батэн Джэйун Шапши Лиргэн Цучин Чэр Гонтун Шуг Юнни Дончувшила Нэхэр Нэли Чэмбо Дэн Шэтэв Нэли Лэгбэ Шапши Лиргэчэ Пэчэл Чэви Пэджи Ларкэндэ Дэнгэрдэ Джонгу Лэгчэ Дэнгэрэб Чанчэ Цорхунчэ Лэглэн Ларкэндэ Дэнгэр Дэгчур Нэдэн Дончувши 相亲等于书记相亲的忙亲的人力安排坑个主任吴秀全期昨天蓝光正学本马斯勒当学了相亲等于书记专把深圳罗洞传记学而国这个批吴秀全期单独呢这就是书记习近平记下批理论培记特冷自动改进的能力那处等于等于讲解托利马冷自动学批特记 친일 랑진 징이슨 헨리 땅습답 동아등 대는 탑동 사르이 땅 샤시 리르게 필르가 초친 페이지라 근덕 동비 산르급 쇼크튼 임비 삼주르니 입체첩 수제 시진핑근 잡둔 가친 땅 땅 중앙의 지출 고득 땅 직질 용으로 받등 랑기 진 페이쇼 땅 붙은니 고급 담즘 셰파 최든 돈리 제 게임슨 땅 판인 돈플 강력 셰파 톤칠 랑진 제 샤시 리르게 체리 잔 땅 렌탕 만청 거 세순 잔 집 쇼슴 셰퍼 근덕 동와 Tsui rangzhin chi xiaxi lirig chi pisil lagpo tang namang chen, rtabdi chen chi chen peji lar kipag tong abjib shi ti, hirtak ki rangshin ga xiaxi lirig chi pisil toyin peji chi nambak sarab to giyi. Tsongni rik zogzik sorchung tang, rtopchir tong ji ti, mangzhi rangzhin tang nanggag rangzhin chi lingin dap zini, rginku netin birta tombar shi pa tang, peji wakhi ngungdum shi ti, sojin rgimsin chapkung chir chi pa tang, jilag sak tongwa. Hirtak ki linam sarak sorchung tang nangzhim shi pa, rjongnam tsonggag tang tsongtin tsonggag lakhin wun ba, Peji wartung rjintil ngang rjar chepa. Tsorhung chi chachi dambi xiaxi lirig jir pishtag jimba jib shi ti, xiaxi lirig jir nirchil rpindag lam jongnir gir kandag tong giyi. Rimba soso ngutri lipshil bi xiaxi lirig pejig tong jir ti gogni gachintab jigni samkulag chika rilmar jinchung shepa tang. Sanjish tawa yangtag zikpa tang lagtar shepa.

쯤이 치르드나 나 쯩근언이 치르드나 와카 잔택고고니 나 와카 공고에 온데 다 쯩치르드나 쯩고 잔택고고니 치르드나 쯩이 온데 다급 치라 치르드나 아무큰 쿠아쿠아 아 흐슴부고 치르드나 인데 아 아마그메트 쯩이 흐슴부고 조운데 치르드나 와카 흐셀리 디게다 모 쯩고소나 다 치르드나 큐아크 때 마트나데 치고 흐송나레 치르나 호 흐노데 치르드나 아 가이그고니 치르드나 흐노 다베리스 다 치치르드나 지 하나만 탄다 무슨 능거 용이 치르드나 나 탑그군이 치르드나 와 그 치는 요구는 데다 치르드나 다 아이군이 치르드나 달만 로그노 그 안스다니가 치르스 데네다 다 뭐 문제 왔다 지다는데다 나한테 나무들 너네 녀가 거진 쉬어치 동호이나 샤와랑 진주 비젠지 니는 이제 주 치르드나 도응이 비회래 아 도응이 비회래 다 삶의 바스고 놓게 친나 샤와랑 주비진 다들이 전부 그정 총금바 냠트로 응언스지 아지스니화 아니메데스고노 게치나 다윙이 비후리 니게치르드나 니와라 슴바라 지와 근데 다음치 치르드나 다 게비젠스고노 데치르드나리까 원정 치르드나 내 멍사라와진 놓고게 치드레드나 체지 타데비 연든 게비젠 안데 니 그 아중근나 니언도 못하게 메이까 단디 크거와 그 특근 그 용당 아젠 그 냠근 도당 아 다지나 치드나 체지 타데비스 아 체프르 그 아비지오가 체치기 치드나 와 그 멘텀비 아비진데 타데비 유엔든 게비지 아 체지 타데반데 치드나 와 그 샤왕게와 지식 치드나 샤왕게 바딩게와 치몽게와 샤왕게와 동자 이 치드나 그 너무 와 그 드금디 메가 데노 정거 치드니 체지 타데비 유엔든 게비지 지 냠토 무즈 드그나 치크나 배치 무슨 그런 이유가 넣게들 어때나 치즈나 니와리 니와리 니치즈나 우치 롬슨 중앙와 리 중앙한테 치즈나 제 탈송 만원이 우치 롬슨 제트과 리 트과시 니가 너네 수우치 제권을 했나 승부가 홍디가 지 한 만탄데 치즈나 종당지 종당 치즈나 흡수 잠비고 아 지 한 만탄 치즈나 전화 종당 치즈나 소 기스고는 니거지 니나나 능튼 제스크 치즈나 비오고 동호이나 치르드나 지그스 승부 탐지라 치르드나 갈그 자주라 투 참주고 삼바 늦송데 등스 승부 치르드나 랑감브리 동치르그스 제미 센드 치르드나 좀당스 디게니스 아니와나 치르드나 지 한 만타그스 아 흑톱 치누고 정게 치르드나 다 그게 와 승부 탐지 그 아 감스가 치르드나 알그 많이 라스 이 탐지가 치르드나 웜메 탐지가다 승부가 겨우라 롬부 탐지다 치는 참어이 누구니스 승바이나 치르드나 아비그니스 응원치 레근 그 특잔부가 거니스 다 지하는 만탄데 승부가 홍게 치르드나 쩐나 정당지스 아지바이나 치르드나 지그 요지 그 측음이래당하시 다 그게 와그 치켰어고가 아가 틈치게 저고가 띠게 치르드나 요지 그 거니 치르드나 하라 측음이바 너무 그 비지오가 동호이나 치르드나 영 내든도 뭐 정정스가 아니요 그. 종의 동물관에 있으나 제색 그 연형 다음치 치르드나 젤리 치르드나 와 그 그제와 살아제와. 아니면은 치르드나 제색 그 치르드나 사탕 스흥 다음치 치르드나 고은지가 두고 봐. 다 그니가 능도 나무 치르다 다 후루가 아니요 그때나 우치라 후루가 아니라 다 치르드나 내죠. 대체지 요 그 어디나 어디치 제슬 강통 초지 능지 간 큰 버튼 거스 소리 창위 그저 지러와스 소든 세종 담비진 지고노 겐 고든 지저레드나 응원 체시르드나 시정 노파메바 아디키 지고노 우치 겐네죠 응원 체시르드 세인다스 그 아니 젠젠 젠바 치르나 로즈 그 치르나 노치아메테고스 건 아노치아메테고스나 치르드나 제미 세데나 아노치아메테고스 건 그 제미 세레드나 언젠바 지와 그 제미 세레스 아니사 건아 요크드나 승부 그 종치르 랑감브르 나요케스 어떤 원체와 그 로우스증 어느샤 맡는거지 아데브르 지오비드진 제세라 넘바지 치르나 제미세 제세트나 치르고거나 강통초고가 공화가 치르나 통고가 공화가 통고는 치르나 조행하리 아 그게 치르나 다와 그 니통세네 강통세네 너무 아까만가 디노니 치르나 강통세고는 치르나 조행하리 조행한게 치르나 자와니 야라 치르나 천지비다 치르나 그게 랄그라 치르나 종탄데 디니라 어때는 좀 강통세고도 좀 센드레 강통게 치르드나 와까 조행한 거 추가 담지 드지 아 또 와까 마우노 단다 또 마우노 담지 늑지 가른 켄스 늑지 가른 켄스레즈나 제어레 제한 만타스고는
어 늑지 지르는 나 깔지 캠보

0: 이제는 어 제주 다음 제주 다시 쓰고 누출했나 신지 제작이냐라 아 응원 치치나 다시 치득 걸거나 치르나 아니 요노 그지 아좀 요노 그 아이도 그노 오조래 오지 왜준 쓰고노 완전 왜 잔으로 쩐다 쩐다 오지 카르케 그치는 오조 쓰고노 그래 아 이거 봐 쓰고노 다시 걸거나 아 쳇득라 신지 제작 걸거나 좀 오노 그 치르나 아이고 아대 쓰지래 아이도 또 치르나 팜셰피스 원체는 제지 치르나 와그 신지 제작 들어 와그 머스티가 치르나 다른 거 와그 치와 너무 큰이가 손에다 치르나 와그 아 니라 치는 손데일레 아 띠그 카세 띠그 치가 통한테 게 다는지 데나다 치나 신지 제작 걸거나 좀 오노 그 치르나 와그 아이고 아대 들어 나라라니 뜻으로 치나 흐스지나 한다 뭐 뜻으로 뜻건에 뜻나 어 승부 체치 큰은 나 지오 누구 치르나 치와레 아 치와레 치와 띠그 원체 체치 치르나 접득 신지 일거나 오 누구 치르나 좀 오 누구 오죠 다 치르나 노아르 띠가 찍 그렇게 거라 대초 시 만들어 치르나 그냥 큰 접지 끊어 안 줘. 뜻이 치나 찍 거지 거. 뜻도 체치 와까 능멜아 치리 뜻도 쓰지 낸 돈도 너무 그 치르나 와까 치와 놓은 분도 뭐 아니 오까지 너 니가 치르나 알아 어고 남 저거가 아 알아이나 치르나 아 남카게 치르나 알아리 그게 아 우치 사게 치르나 알아한데 걘다 대나 치르나 다게 요리 오 저거는 치르나 건에 뜻나 사오 그래 아 체니가 치르나 와그 사등 걸그 이주라 치르나 아 다 우치 사스등 세치나 살라 사스등 치르나 사오거지 지지오까 너 치르나 다 사이다 메이라 치나 레이스 뭐라 어 뒤에 다급다 치르나 치와 그 사이다스 아 갈리니가 도 치르나 한스나 치르 간노리지가 당했지 아 간노마에 대해 메시피 시그자 치 초안이기다 와그 아남다 치르나 와그 갈르가 윤드니가 치나 거제 틈네 너무 치르나 와다 크시고 가득스가 강음 아 뜨가 담치 치르나 지스러와 안 너무 그 치르나 레 치치 큰나 지오노 그 치나 치와르게 오 드나다 다급다 치르나 제주 치르나 치와데다 니와 코르송즈 아 니와 코르송즈 다 지게 무즈 용어 치르나 우치 제미 체크 조행 다음 치 치르나 이 주고 연주기 아 메뚜그라 치르나 형라 지금 텐다 치르나 와까 아 자 참아 치르나 와까 아 자티 무 치르나 곰지기지 데나다 제주 와까 쳐트를 이지 메카즈 아 게나다 치르나 와까 네 임포크스 데나다 제주 다급 그 치르나 제주 큰은 나스 응원치 치르나 첩득 아이과데 팜브르시니비스 아 도무그 치와데다 다급다 근거 큰은 안자기 제지 큰은 먼자기 세군을 아 제지 큰은 먼자기 먼저나 세 큰은 안자기 되나 제정 대화진지 다 알아라 어 그게 치르나 대화기는 제정 못한가 어 제정 중에 대화진지 아 다 알아그 어디 갈아와그 가능하시르나 지금도나들 하게듯이 제지 큰은 아치우 누구 치나 치와드다 다급다 치르나 제지 큰은 먼자기 간자기 되나 어디 갈아그 큰은 안자기 다 라 좋아요 오늘 저 뒤에 치르나 니 아무 것 못할까 이제 한 바가 숙취 탄 말이 그리고 대나다 제지 와그 응원치 제지 와그 숙취 온 큰 뜨거 뜨거 아는 거 치와 놓은 부가 니 했던 데다가 치르나 신지 치지 하더라 마치기는 제지 또 못 뜨거 그러자 다 급이 용어 뒤에 이제 한 바가 치르나 제지 알고 자야 니 지나다 아니 기나 다 제지 와그 전에 이제 매까지 아 다 제지 큰 거 수드니야다 치와드니야다 손 알아그 진나 큰아 치가도 온다 알아그 치와라 하나 만나래서 그 니와 매까지 그네들 대나다 제지 와그 무무사가 뜻이 다치르나 랑감브리 통치르그 아 스무그 웨메크 츠타함제게 다치르나 다 양네 양데 치르나 참을이고 가시군 나던데 데네 우치 냥그 변시 다실 이도 팜셰비 뜻이오까 네치르나 팜셰비 스군은 깨치나 겐다 치와노부 스군은 깬 르망위 츠게데 젠지 아니와라 치르나 스바니가 돔토나 냠뎅게 젠게는 게 치난지 그런 게 냠데 시그자 정 세군 오케 치르나 시그자 정 와던 총도 지와가 총세거다 앙이스 만종요 그 던치 토브거 데나 치르나 회진은 내게 비회리 데 토마 담치 치르나 샌드나 앞도고 젠데 아지와이나 치르나 샤와랑진 조 비젠데 그거 냥 그젠 신나도 모들 근데 어찌 치우선 바시 치우선 바이나 치르나 다 원치 리근 거 아 트잔부 응네 치르나 다 선부고 흥거 아, 지 하는 멘탈도 치르드나 다 전화 좀 당지 시고노. 내가 치르드나 연한 어떤 애니오까. 너한테는 동호인 아치나 또 없던 거 대양시. 아, 지 하는 멘탈도 치르드나 그게 또 친절해. 또 친절해 그 자라시. 리그 리븐도 치르드나 그 어떻게 만나비 세다한다. 아니 완도 치르드나 다 지 담지 그 치르드나 매바이니다 치르드나 그중에서. 그중에 어떤 거다 치르드나 그게 소프트 안 봐시고노 너무 괜히오까. 뒤에는 그 동호인아 Tsangji zakhang nukji tsalzi. Torir nukji karankin narolzi. Lichi shikadukun gajilnis, jambi rangshung avjantalansi. Shukha danyang lichi nis, kwayi parul gommini isi gono kenji. Diga chirida nangtun chirida na, tsangji isi gono, tsamur jiwa isi gono, ta kongdanri, ta ditanri. Tsamur jiwa isi gono, tsamur jiwa isi, tsamur shukshukhsa ji chirida khatang chikatsovi isi, sambu tamche ji isi zirim. Zakhangas, zavar rungwi juan khangzi na, zakhangzi na, ta kirkan rewita chirida na, sena shukhanri. Tenu chunga, zavar rungwi juan khangas. Nakhtar chenpura, kagewa kata shiga, zavar rungwi chirida na, juan khangga khangdaagas. Ta tawi chirida nakhtse, kankhu rewa, tazi wala wache, wanche, tga shewanri, mi chepra thawa, tamudgi na kirge. Ta tawi chirida nakhtse ka toranda naas, nakhtse ka chirida na, jemi chayta naas, Nakji Garnkin Roads, Nakji Garnkin is not there. G. Hanuman Tander Chisnada Takrigeta Waka. Tandaya and the Mekakke, Zentamera make a Kutub Chamburi, Zinchetan Ranga, then Takrigawaka, Chindonduko Gunita Waka, Shava Chilinadana, Arangus Hemachindona, Tatalita Gus. Tick up the last, Chigurui up the last. I'm going to check a Legund, I'm going in the Chisnawaka, Tatambuzers. Та чүчрэдэн зэмайна сэтчээ самэни хоовина чин хахин ум самэни а чөмкэйна чин нахи самэни адармайна чин шивай самэни андамугс ангэнди тэмбугс чигдүгэндэс дигэн гэт дир тасын бу тамчэ гэ чирэдэн вака хан тандэс сын бу тамчэ гэ тачэн бэпагуны гызун чэрсэн да кэрг лиг чигдүгэндэ тачэн кэрг гэй гэнтэ Gwa jenbi, rinpandu jenbi, chirisna, gwaandu jenbi, jena, langtansi. Tiga jena, chitabi guni langtansi yote, na, tiga nga jenta, rinpi rangshung jenta, ta rangshung ka langtansi. Ta chirisna, kirchiwa ka shungna yena, chri tamche ka chirisna, kwenji zina ra, kwenma tanda zira. Onchangda chirisna, leghan ka ta zambu ka ta chirisna, kwen tansi, tena ta rangshung resi, rangshung ka ta kirga kirga chirisna langa jenisi. Shukwa danyang, li jina kwayi parungwa manisi. Та чөчрэдэн нахкамдалас а чими чигдүг гэжэнэ чирэдэн а чимаг чигдүг диг чирэдэн чэнэ а ди маниа марис тө лиг чигдүг диг а цэн вэмаг лиг чигдүг гэдэ чирэдэн аран шунг гүгүнэ аран хэмэлэ дэ тэнэ чинэ чэнэ тэнэ дэ чөсэн бу таам чиг чирэдэн аган ачэ сонс та тахкыбда чөчрэдэн чи хан мэн та чөчрэдэн шуха тугэ намка пэржисэнэра зэжил та чирэдэн пэртэн мари чи нампон чэнэ марис Quite pardon, Gomenis. She now cock a pardon the Chetan Maris. That you shook out to the Ronda Donner at Chiwaka, Leon Gurch, and Nawak and Nam Candiga, Hanata, Chiwak and Jutan Maris. Shown the energy in the cricket, Nam Candy Tanera, cricket the Oka Chonach and Bushi in a Colon Haggy Jankos of Juni, the Mugism Chetan Ember. Unja, Chuchin the Dark of Dashuat Donner, that Leon Gichuaka, Chirjun the Jab Donners. That you pretend the Maris, that you now captain Maris.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레이로 넘바 데랑거 댄시 근루인지나 유슈르가랑 좀 그 유슈 종치레 오믈라름 장 점든이 도르 친가 점든이 도바 아 제한 로마인 데랑거 랑제인지나 이쿠르 디츠 캡처 점든이 된지가시 너무서 고르시오 아 데비 데랑거 랑젠데 당데와 데야닝 아초글엔 센탕데비 도라다 지오나 그초 되게된 지르스 미르가스음다 나랑아 등 되게된 지르스 미르가스음든 데터클마 카프레온 워크샵스시

조금만 대단 드지람 등은 선한 염불갑사시야 참다는 인가 진념 측다 되는 거 사자서 속에 남근이 천대 지동지길 대랑 이제 그런 미녀람 즉 바탕가 마창연이 편당 편이 쓰는 거 와르클람 등디 당가 지레 통치기 잡자라 된치 땅 말이 집자근 참 된게 나서는 야라 편선 조소 가셔다래 대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코노진가 드레데 크근인다 같더라다 저거 칼라난 바냠 조시 주가치 대만 이제 그런 미녀람 즉 바탕가 사랑니 통코 当当困难的门口玩个咱们听的当个就得当起脚脚让俺去俺心里就得当起脚脚让俺去俺心里跟咱们就得当起脚脚让个去过个跟咱们就得当起脚脚让个去过个跟咱们就得当起个脚脚让咱们的当那样达达咱们习俗习惯的性格 제크룸 미니름 즈박 당가르 머니 찹자고 와르칼람 튼디 당가 치레 통치 급자라 앙아탕 말 잡자니 치레 통치 급자라 딩간 참 나나양 따타 람다 시수 시고 가트가 칼라남 바그냠 조시 주가 치가 제크룸 미니름 즈박 당가 찹자니 차카가 와르칼람 참마데 인지그르 카도시 주고 Ya kurmin yelim tiga tiba tanga takani na kurmu war kalam samaya denjere kadushi chuqa Ya kurmin yelim tiga chiga tanga salangni da tonga war kalam samaya denjere kadushi chuqa

만다 통동노 만드그노 땅이쇼 일라마우스 나테란 도모니치즈 치사 쇼 진 나 느케 진들린 승 타통이 고치 니친 반노 무즈 다르고가 아 랑그샤와가 디스칸디식다디 바질루 주즈 종한 거고 그라 당한 도무가 또 노소 쇼만데 치즈니나 되는 건 뭐가 니치즈 치선 반네 타통이 고치 니치온 주즈다 회스지 말 당인 당제 당아 만데 말이 아 대신가 당이 시라선 당당 다른 거 좀 못해지 만든이 만들라 가지고 만드동이 돌아마뇽다 도 만사와 만사와선스 땅이 떠니리다 지 만사와가다 통장 말 다른 게 진땡 지나라다 지 고리나리 떠니 지나 참바리 호리다 지 포아름디 카난다 뜸디 인디라 다른 게 진트 지진 통고노 통일로이도노 만강나 더 통주 뜻으로 더 말동 지나 다 다우르 지나 만흑사와 도다 쇼 남바나죠 아주 만강나서나라 다만다 만아츠요가 사라오는 도무다니 조타 먹치노다니 냥 먹치노다가 먹치노다 망아요 그때나 들까니 나랑 통장 말 대신간단단이 섬마산답 시주존 단데 그 참바금만 란다 인지나라 다치 마케치린 통당 아르젠데 치런 게 통고노 만든 통났다 먹주면 되나 양 만사르바즈나 마케치르 통당 했더니 조지나 딱 공근은 니스도도 못 그지나 다 어디 니스도 못 그거다 랑크르스 그런 조그지나 다 숑가다 호이마세 바레다 돈도서 숑도 자치자리 아티쟁근드니 인진 아랑그 냠냠더라 참마직 샤리달리 오다 만다더라랑 통성메노 오티쟁근 인진아 만주츠클라카니요 단전르니 토바가 떡시시다 더니 인진아 초하고 공신대서 떡시시다 등요 그때 조영 지금 만통카난라 더니 인진아 자통근이 되네요 인진아 나도 시카산노 님바카산노 너무 자통 시카나라 시르쿠카나만 너무 니서다요 나도 그런 걸 거란데 떡제죠고시 레드모레 티싱긴이나다 단니존데 땅에 주다 나트 그런 거란데 찬제츠를 지나 주고요나 다르카츠를 사르와 칸노시오 가당은 진진아 아 다치 템르티 추제 그랑랑 거거든 이 다카르마니흐 뇽나라 카르마니흐 그랑 아소마시나 땅에 답치는 거거라 대똑한테 말도 젬바긴 게 되는 진아르니 도바그라 양지데 다르카츠 땅라다 젬바 땅쇼 말다 아 카송니존데 땅 카송아다 득바가 치치니존데 땅다 공그 다돈드근더 감게 다땅이 ngātab jilang kurkoran dhe njina nginzin shi tang sarwaz ka ngini njina darka chuchir di jang ka kalwa nambang di shuwa nyam chuk shi chuk ngha chang ka chi ga dhe chuk namba dina tsamdani ngatsi nyam chuk dhe dhirang ga dhan shi kandru na yishu urgarang chung kal yishu chung chir wamil ramjang ཉེན་ཏོགར ཁག་ཁན་རམ་ལ ཉེན་ཏོགཔ་ ཚ་གང་ ཇོམ་ན་དེ་ཉེན་ན་ཁལ་མ་དེན་དེན་ཞིན་དགའ་དེ་རང་གལ་ལང་ཞེག་ཁོར་ནི་ཁ་དེ་ཅུ་ཡེད་

0: 중니나 지지야히 다나 포자림그 지조 모츠가 통통지에 조금 정성 창마가 나와 돌아뉴고 하제 시 지지시 비디 신지나 로리 다트기 치 흑진인데 스탄클리오카 넌지나 흑절로 흑동식 급자 세니루이 다트기 치 진인다 르티치 아마술 돈진땅 잔릉용가 머트톨 젠름데 코르송노가 시바 창마 지트니 주체라 땅클리즈야 아 셰이츠마 나츠짜 노치 동으른 오르그짜 시피 케근 간송 셰피 쳇터 셔루 흑동치 급자 시르글이다 쯧쯧 브르 브제치야 아 망수 엄을 냠들 산츠고 모스코니 린든 산츠고 디다등이 야콥 소시 팀다가 공투 첨부고 고니 잔지다 아랑리라 야콥 소시 로츠 쇼크크 시바 마르수자 노시 동위 니와 텐드이니 아 총들이 이제나 로리 다트비 치흐친다다 예치 시비 디친디 땅클리스 근데 이제 잠릉가 야콥 소시 샤이가 초니 케근라 링컨 디흐송 케근 소수뇽위 케근 소스중가 케근한 간송이다 등이 시비 소버를 르지라 시퍼 나르수자 노시 동월 응어글 샤쳇다 즈노가 디친즈그리야 아 다타인지는 잠릉가 야크 멍체히가 시다트구이 치 흑지긴인데 시비 디신라 땡크리욕 디브진가 소소인지나영 디브진들라 디젠가 도코 총총창마가영 아른가 디신데 치기 슝니나 니 잡중가 인지나 로르진데영 지게지긴지나 징아요주시 같이
1: 시자자 시자자
0: 리타나 제시 티치시피 디칭그니 문디 인디나 롭자 소소시 총컹 긍멍거 아 다드고 총총 준탕제 아 라영랑나 나니 스탐시나 나니 샤브두 참나 나니 도모드고 총총 긍멍즈가 존지나 영 거기 카트가 체마 총숨 긍멍즈가 뜨니 됐더니 도고 총총 창마거 티치시피 디친디 아랑땅 나님 시그노가 롭자고 소탄 아랑땅 과진치노가 기르긴남바던 산트 아 다치모 나츠고 콜라르키오니 대비진 디더나 포자짐게잉 아스캠더땅 탐바그군이 나총시비가 슬림층가능아 아 직직 시바 시바초땅 제어요노가 연히땅 아 디한치니 이제나 듣고 총총시크리용노가 몬츠 시르 강멍즈게체도 고르시요 데나 듣고 총총성마게잉 나총시비가 슬림층한 연주 능기스 데른거 리스라 십더 연주가리와인 야 형님이 듣고 총총소 다나가치 데른가 나총시비가 슬림층가 조기 징질나 마시비야 근데 나르진 아주 지친즈가 럭실라치니나 참으레 림층 문마가 초니 냠쥐 누가 럭실다 저조도 응우나요크 미나 포자르김가 영처럭칭도 인주일 하잠수 치멍음캉 하제피 왕주 누르치만 도윤 흑제피 멍음캉 키파 럭시치 멍음 세고돈데라 Tērāng jīnā yāng jāg nāng nī sāyīv jēk nāng nī dīmī dāt tāng nī chokū chōng chōng chī dān jīnā dīb jintab jāng gā yō nī jīngā yō nī tāmu gā lakshā tsak chī chū nyam chū yī yā Gāng yīn zī tāng nā kīpā nām jī xēpā yā xīxā xī nā kīpā rab jāng wā lāng ar gān zhūn xio pā lā gā lāmbū kī jāng yuān dāng mēn sē gu nōng dā yī yā tāna chokū chōng chōng chāng mā xī sōng ā chōng tī nī wī lī xixia gangamangziga lobzhungi juda xie gachiga. Dana gawuchila nantan dambi qi yacirzi nu huitar da pujarjimga yangxirxing dun juyi. Kuipa namji xieba ya xixia xina kuiparzhang. Walang arganjun xioba la galambun kuijang yundanman. Ri, derangga lakshin dangina yang zhugu chongchong changmaga nyanbi wakajili dambi nolanyur. Ri, dana zhugu chongchong changmaga shibdan yunja Pouzharjimga jina dangatsu shkantin na choko jalam ni jawa ga jilam gangmang zga ni ta loja soso ga ta jikshikshipi dichindi shtakuni eko no yang nandi ngaymai li roko no ga ganyan ja bar gangmang zga rikta di roko no di nashi ga nyam ga ni Pouzharjim yang chongdi ni jikshikshipi dichinda roli yong zga di tangna chong shidi ga loja gangmang zga yang shirkori shichin ye tamni tamo zga Dibzinga zhugu chongchong changmaga yang tangdi na chongshi bega zilim cintang zhugui nang yisi 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 뽀멍 지킹라 아 마친의 종스다우 지충 캉지가 조고총총 강망즈그 지지시비 디신디 팔용노가 자히 몬츠그라 실르즈기 체다고 지시오 다나가지 나섬가 원마일란디가 땅아 조고총총 창마가 지지시비 디신나로 고노가 조르능자 자히 몬츠 실런디 창마 진년주의 나 조고총총 창마가 십도 연구

야 형님이 두고 청청소 공인지나 아치 차가 중 아미노르 시중캉라 디에스틸미도 시중캉 아마치나 중진캉포멍치캉라 아마치나 중스타우치 아 지중캉지가 두고 청청치 지식시비 디치나 팔리용노가 자히 몬츠라 시리에 진행당스가 아리 에타나 두고 청청청마가 지식시비 디칭가 가르토나로 고노가 후토르능 대응 소르탑가 아리 에타나 치 슈닝진아영 아 다성 쳇데 인제나 나총시비가 슬림층나 쳇데 고디오노가 지식시비 디칭가 쳇디림층 디능아크리용노가 아 두고 청청 아 두고 청청 와렌치 히치글릉노가 정기시르즈잉 쳇데 고디시요 에타나가 치 니마치가 실런디 로뇽즈겔

야, 형님이 조금 총총초 다나 정가가 실은데 년제요크 리에 실은데 시게 년아지우 능기스 조금 총총창마가 정나영 그렇게 인제크영 스탑디니 알츠크 톤니영 같이 아 단지나 안거거 고름 영나 안거거 멍다 담제영 예고스가 정탑가 디젠게 조금 총총창마가 영 정기 실은데 예고스 정중아리와인 아리 다나 조금 총총창마가 즉시시비 디칭게 년문데다 아, 다 정마그 아, 다 흑제비 갈라릉 르게비 주척능 기스 파마 탐직그 라 소마니 아, 디한치니영 럭지 망아니 요지라 아, 조구총총 정마그영 즉시시비 디칭그 니몬다 등딜다 등이 아랑일 치가노가 회차 아랑일 치가노가 합치 아랑일 치가노가 스티치 내니나의 하마 탐직그 그쪽은 준텅하다라 영나 그쪽을 점지시다라 단지나 직직시비 디칭근이 문다 등들다 등이 그저 가트가시나다 시그라가 리티 한친인지나 영 조금 총총 창마가 직직시비 디칭근이 모 안디니나 초랑니까 실의 화린히나 샤브두 유과 차우히나 디한친인지나 담실린지나 유고예히나 아영 직직근이 문데 시 담진이다 등이 나님 그 조금 총총 능기 사랭가 파마 등 길긴 탐자라 영 하는 건 주엔통다 지금 몸주 아, 특히 같이 리 드나치 슈닝이나

야, 님이 조금 총총초 대나치 대령 쳇다. 아, 조금 총총초 능기서 소승거스가서 아, 룬든치군이나. 니시고 비쟁히즈가 고르스 셰주이. 아치 렘승 원마가 초니 크동을 대령 크가니와르라. 아리 크가니와가 능니 인지는 접중세 바싱아치 스토믹즈가 럭이 타르누지니 랑니가 삼쳇자 스타슬른저주라. 영나 회치 스탕니 정노가 스토믹은 저투첼다등이 참바리인 접중세 주도 젠충이나 아랑니가 로리 제산 조주라. 삼로 자제준디 판토요카시. 아랑아와 문지나 론진주스. 아랑그 선치스탕 타고요노가 망라 츠츠마 예라 사우즌진주. 아, 나치 진터랑 그 선지르가 다등이 디스탕 그 츠남지나 알로존나 다주 히샤타 참마 아랑 그 히샤긴 저트 나치 닌수 다수기노 그 히샤 치이망나 조미긴 저크 대기인지나 저스자니 긍두튼 저탐주 니수가잉 판토코스 저간지나 첩튼 셰바시 덴지나 영 아랑 길르노 그 스탐지타 스탐후이 안들라 츠과 머브제나 셰리 냥게즈나 아랑가 응토코 촌실니완데잉 시가 종드리 탐니 마르신데잉 종드리 탐니 옌즈응게 니와잉 젬토통 탑가지 디초닌이나 스뜩은 고줄 아치 회차록비캅스 랭거긴 코통스탄인다땡이 회치탕아 스뜩은 먼저와리 골다땡이 스차땅테 도르능라 조요피 아 가완이나 영 아랑게 세만즌 탐노가 스뜩 차파르와리 고나 영 지수그릉기 디수고 롱도피캅스 자카잉 디가 디초닌 자주르 셰바지 아 가티 츠퍼나 츠과 따고는 옛나 아랑게 겐쿠요노고 조샤남 찌다등이 아랑게 초드셰피 흥이가 땅아제 영나 센치가 땅아잖아요 시가차가 지수잉 아랑게 릉게 쭈고 니완다 셰성이 템멘츠 아랑라 고노고 셰지 제참망아즈긴 수그니리 탑거스 야 년이비 두고 총총소 디츠그근거 텅디 나총시비 가슬림청이 동섬의 닌주랜타 텅디 솜주과 등 돈전바 부자 김인 솜증간 크와 타르게자 히 노르초이 다크로아 담진초이 세치부 다크와 응적 세랑라 소노마렌 친인 나투 림청 지마그 초니 양치르 티조일 지터 제용거 두고 총총용아 아브데 텅텅 쪼든거 고니 차롱종 터비 자히 몬든조

야 제등가 상큼한 지나봐 무추 도른지르클이 친디 다 로레디그 도르지그람 장르지그 디촐데옴다 등등디 아템르 등급 체르그데친 차리 름용요 너인지나가 주그 샤와그 차르즈라 레름타우스 리드그 다로그 도르지가시고는고 소프고나바 니르퉁 니르지그 지식 호마르가 카타리인 다르가 얀칠랑가 주 아템르레친 니르드비요 데릉인지나 등급 체르그레친데그 크그슨바이 나 데릉그 크그슨반디나 다 크그슨반다 주 디츠클라크니 셸리스나 피르다 트카가 체흐치기 데릉인지나 다 체흐치기 데그 로 리리그 피르다 트카가 체브든 니브젤르그 디바르컴딘 토르징다 지글랭게 요카 데그 다 데릉 니만다 시 뜨그뜨 토르징디 잔크로치기 요크 데그 디솔 통통군 디능아 잉가 먹슬그 주지가 땅는 나랑징그 냠조고사 도르능이고사 가우치라 난땡그 쳇다 ata yangsul jarsik goni chinambi semtsar narzan din jog gonuz yonu ata chu torjiga sikonu go sobtugna ba arangrang jarsik qatangni ata arangrang hamazu katsang terangdi dagnir totum lakrlang che chike togug tani

제가 존재 큰거 20년 안에 상징한 거 지금 거리가 내측가 다치부 총대디 상징 지금 거리가 팀 당주 공모 팀당 좀바 리빙거 현실진이 20년 안에 상징한 거 지금 거리가 비슷한 내측당 지금 거리가 송주제 샤완강 첸거 점지 잡족시 리빌로 시가랑 송무상친지 시진핑게 지금 화인 공반 접든든 좀바 진충시니 차찬도위 지금 송주 땅 비찰은 도비인 폐지라 전도면 건들시데 문태다 바가총 고진 차가토라 땅 습다베니 동양 지금 거리 송주 땅 다르토거니 슬라치셰바 럭터는 난진시데 상친웅거 지금 거리 비찰라 진칠메 바라 럭주이당 야급 지금 대인적은 장르그니바 문태다 사튼다 땅데 토르근 장도거 진틀은 폐지라 땅은게 지금 간송 권든시오 中会成就了

0: 그림 아 가와 이제나 제주 근데 뭐가 총지 동구노가 다 너무 진 아니고노가 공사 시리 담은가 다 달음니 아는가 제주 근데 그 총진다 아 종교단도 다 혼스리 다 그게 이제나 또 크리스천노가 니라 아 저게 뭔가 아 다 가와가 송이 다 태동되는이다 아 가와가 종군노가 제주가 총진데 거리 다니 아는글라 아 양다 종난도에 너무 그 쟁가 다 가와라 덴지스리 다 냠제가 다리와돈 다니 그냥 냠지스 아 가와가 다 냠제근데 버문다모 고무척 다니 타마즈가 고무척 티치 도미 고무척 스탐바페스 아 다 고네시노 가완도 인지나 다콘즈리 데나다 코케 아르클라요나시 아 데나다 가와 가와가 코케 총컹데 아 다 총진의 종제지 자르시자니다 총컹데 고시지지다 고시기니 마데다 아 가완데 라 코케 아르큰데 용데다 총진데 종로 나무 일이 데네다 닝게데 총나식 사거 아 다 코초 지니다 쳔나 다 총지 총노 골문데 고주라가네다 담 토마토스 다기와서 아 다네다 카와가 다 탕강몽즈가 가완데 덴지스 아 다 친데 돈등데 지 특교지 다시 다송 가와가 특교 가만히스 다 고바메리 다 가완데 인지나 내가 특송이 단 종천 다 당성 청민데 다자 구단 종천글라가니 다 가완데 존다 아주 총은데 총은 것이 곡을 동켜서 그래 대지 다도 뭐 년지 달랑 배던 조선아 배던 아 년대 이제 나 그거 배노가 자니 다 나는 거 니 돈이 장하고 다 그거 같이 그거니 마 다른 거 영 습당스 된단다 가와가 그 좀 참컹는 아 뜨기시시리 다 리와나 뭔데 뭐 습동요 그 너무 멋지르즈나 아 다 가와가 리마르마 녀트 다름니다 가와 동대누가 다쳐 다듬어 아즈마 베주고 참조고가 너 도움을 아니 니와 무인지나 다름니 참마가 산이다 스고 니마 직진 나무가 곤득시고 아니 선바 무인지나 다 가와가다 가와 동대누는 뭐 다쳐 좀 베리 대나 가와 다 코케나 주고 그 공스 대 찬양라 노즈 대고 무즈가 저 담바가 전속적으로 아도모리 왔음동
1: 아리 좀군 디나 찬드니 키에초 찬인 톱탕 세고는데 침무진이나 디코니 모초진이나
0: 다도 조진든 공고 응을가 안조리더니 아 다 도문진난다 찬인 토탕 조지스고는데 침무진한데 지론지고 다 아주 동함 전통적 크고 아망돈 참종게 돈슨 돈라 익잡지글라가나 단케치기 요크즈나 아몽툰 치셰포르 찬인 토근요 잔즈 강당마 그 스시 기죠 제토 강나 제디 젠치 찬인 토근라 마음부 동릭삼 양나 젠치 송돈 당마 그 제니츠 송아 제가 노리 흐타니 심초 마정 시와 망적 시와나 아다 찬인 시와나 다 망툰 그 셰포 근초 당 윤든 아니엔 윤탕 예톤 송다 제츠저 당조 시바 라스스고 다 땡켄디 이오는 단데는 이렇게 중요한 좀 그래 들어 꾸짐에는 너무 너무 좋죠. 다 조선 대통령 시에나 아 너무 좋으나 다 찬이 찬이나 아 도통 라 노치 시나 아 다 도물 아 제가 따고 있으나 찬이나 노노 샤초데 리오 감 샤초 봐도 요나미나 데 따고는 조선 된 너는 이제나 가오게 시나 가가 종천 마티기 당하고 잠바니 다자가다도 뭐 또 잠바니요 아 동이 만누가 또 뭐겠다 고인 조선나 아 가와가 총진데 당마마리 아 다니다 고가다 아 도무가 가자 베요스고 아 같이 드초 신누가 다 세군 갑데 다 혼트가츠 혼트가다고 혼트 가와가 논초 신누가 혼트가티오나 더 가와가 제누 가자 예마 더 크트림득 아 옛날에 단 종천글라가니 그거가 니에서 배우는데 다

0: 지금 맞출 공화 다른 그 기르긴도 님 총대 대 기르긴다라 당이 지금지길 이렇게 한다 무슨가 직전에 또 그지나 기르긴 거초 영 무슨 카르청대 진접대 대가 영 아니니도 섭적스 그 영디 정식 시작이 지금 지금 좋습니다 또 또 체스기는 생겼나 당 크기 밤붕 그 마킹 랜더도 스토리드는 영식 저 랜디브지라 속하시오니 지금 뽑아치시는 데는 대거 기르긴 접대는 데가 영 지금 마시즈가 직전은 바스 땅땅 동스시
1: 야드나 키 무전에 떠나 있는 거 같은 치고
0: 야 기르긴야 기르긴데모
1: 야데모
2: 야드보나바 데스치랑가 데랑가 강종 샬릉레스나 동선다네 조레스디 스톰딩간 크바르자다 히던 다르클바스탐든수 셰큐바르클바 헌트세랑탕 소노마렌시니긴 가즈남지르케 케치글란돈즌탕 솜직시네긴 데스나르 지미낭라 마소이앙 겨른젤 다데무시르보나바

0: 야 두고 데모
1: 아주 괜찮지 데모
0: 데모 데모
1: 왔잖아 주자
0: 레레레 저런 시장
1: 이거 괜찮지 간지 커 세키르 존 세키르 곰빌라단 코트 그르겐 탈수 아주 괜찮다라 이건 진짜 이미 생각난 좋아 대 대우스럽게 받은 거 뭐지 이르스 거나 기르크나 칼코 저 주파 코너는 진짜 개발한 거다 김투 두르지 간젤 안 삼지 락시스 그러와 기타 김투 렌솔 안 삼지 락시스 그러와 기냐 자미 용 안 삼지 락시스 그러와 기타 김투 게르켄 다시 소넘 소넘 차나 김투 요거 담 버큰 뭐지 아트 검버 코사나 오 대학생 그 절에 안 삼지 락시스 그러와 기타 그 락시스 퍼퍼와 김투 아크 차나 다시 그또 와라 안 삼지 락시스 그러와 예
0: 야 과렌치
1: 또담거 지마리 와자지 메가 달아치 좀 되지 작 메가
0: 야야 디모
1: 야 디모 아 진짜 디모 아야

0: 야 조금 남았잖아 대런 글이 쓴다 그 치 통민 참디 럭기 로만드고 모글랑 비 컨티티 탐치는 만다 그 세니 망라지인 망런더 소스는 참디 럭기 등 양나 갑지미리 쓰는 거리와 샹켄 제도고치 디소통 코르쿱 담지시니 리스는 페퍼가 앞서시 레 워크데 냥컨 고즈 그 카브르는 거 가지고 근데 그 카브르는 이야 판다디모 오냐디모 인초디모 이나 디모디모
1: 오케이 땡큐 린툼직마우나 얼마나 했을까 나위 로글 거리기나 마가 얼마 살찌까 나위 로글 로글 로글 니도 야케 게게글도 다냐 케게 로글 디오다 오리 소블즈니 아 살찌크 소블즈라지
0: Ri ri ri, kadınki.
1: Ya, kapıcı milisinden korkuyla, bu o değil mi?
0: Oya, oya, tıkkı ki.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0: 야 드네 저 테랑글이 신진 아시기 달래 레만드 모 글란다 참딜럭 치커지 양나레 와샤키
1: 어 림치 지미 나가 관군데 직심 돈이 냠는 거 동린 저 코트게 와
0: 관군 직시 초 니아 거 좀 되시나 코르글라 데모
1: 야

야트고나바 데나 데랑거 추 캅사리 타퉁글이 쯩더거 치 토머랑아 제일만 드그모글랑비 형스키키 삼칠 만다거 스고노거 말냐몬디에 냠거로뇽즈 데나 샴니 고브드그노건 삼디르기 응아르진테르 컴고밀리스 마신 켄체르고스크레와 타르트 누발르그 자글랑비 아크파마세네 동는지인 동는데는 데랑글리스인데 삼디르기 스크람 양나캅지밀리스 마가리아 샹킨그토고요나 특급된 직접적인 일교섬든 안아 등 특급된 직접적인 일교섬든 특급 다 통과 그런 데니지니 리즈는 배부르가 없었어.

야트코나 바테난 참드는 아치 테릉글리 친데그 고브드그 타르트 샴니르마 알와 도르지 세팅글랑 비 에만 송모보스 군노가랭데 나말 한지 그 생긴 뜻 부지인 지적 틀렌 동사비 원데시

나 저를 찐 집안에 담아니 임비 디어진지 최초니 광급의 도짐숭지 항이스 파미 종라신니 참제 등 스시샤지르 곰기들라 파머를 찐는 제등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맞추기 빠르 야르브 차된지 외치지샤지디인

대랑 다시 마중 씨 뭐 박담 그 하사 안더니 다 공직 그 아카르고 바나 바통 아니 양큰 통 양큰 남바 아마 다시 될어 야 다 뜨기나 아 다 대랑 땅이 큰 그 세만 철수지 아마 좀 저기 추수지 응아래 방아 추수리라 지가 그 익사 추수리는데가 아 땅이 어떤 그 갑수고 있나 아 다른 사그 실거는 땅 쇼건 너무 쓰니 제고 쓰고 아 다 뜨기나 아 땅은 이런 거 답전자를 못 봤었고 저거 시크 셰프쇼고리 아 뜨기 땅나 아 다른 거 알파는 또 고니 아저 저거 인도 고고노가 좀 쓴데 아 뜨기 땅나 아 다 대랑이 리런 친구 자르고 타다 얘다 심컨 그렇게 자고 타 타는데가 땅이 어떤 말 나서서 너도 말이다 이츠가 삼고 카다지 뜨기 땅나 아 카나 추르고 미니 자르고 산다 이만 자르고 미니 가면 부득 나 너무 그랬다라 아 영 랑게 타 울크 소진 응어르 ᱱᱚᱜᱚ ᱛᱟᱢᱥᱢ ᱫᱤᱯ ᱥᱚᱜᱟᱨ ᱜᱟᱣᱟᱨᱟ ᱛᱚᱢᱟ ᱦᱟᱪᱷᱟ ᱭᱚᱱᱤ ᱟ ᱛᱟᱢᱩᱥᱜᱤᱱ ᱟ ᱛᱟᱥᱮᱱᱟ ᱢᱟᱱᱤ ᱛᱟᱨᱟᱝ ᱠᱤᱡᱚ ᱥᱩᱭ ᱥᱚᱱᱟ ᱟ ᱜᱚᱢᱟ ᱪᱟᱝᱜ ᱟ ᱛᱟ ᱛᱚᱨᱛᱟ ᱟᱥᱚᱱ ᱨᱚᱱᱟ ᱡᱟᱱᱟ ᱛᱚᱠᱟ ᱤᱱᱤ ᱟ ᱜᱚᱧᱡᱟᱢᱟ ᱥᱚᱱ ᱡᱟᱱᱟ ᱥᱤᱨᱩ ᱤᱱᱤ ᱥᱟᱨᱛ ᱥᱟᱨᱠ ᱥᱮᱨᱢᱟᱞ ᱱᱟᱠᱚ ᱛᱚᱝᱜ ᱠᱟᱭ ᱛᱟᱢᱩᱥ ᱜᱨᱮ ᱛᱟᱨᱟ ᱟ ᱛᱟ ᱛᱟ ᱭᱮᱱᱟ ᱟ ᱛᱮᱨᱚᱝ ᱟ ᱛᱟᱯᱪᱟᱨᱱᱟ ᱟ ᱛᱟ ᱡᱤᱱᱟ ᱟ ᱞᱟᱢᱟᱨᱛᱟ ᱜᱚᱡᱨᱤ ᱱᱟ ᱩᱨᱟᱯᱛᱟᱝ ᱜᱚᱡᱨᱤ ᱛᱟᱯᱪᱟᱱᱟ ᱛᱟᱵᱞᱚ ᱫᱮ ᱜᱚᱡᱨᱤ ᱛᱚᱢᱵᱟ ᱟᱛᱨᱟᱝ ᱜᱚᱡᱨᱤ ᱟᱨᱮᱴᱟᱨᱟ ᱛᱟᱪᱩᱜ ᱱᱟᱨᱟᱝ ᱡᱟᱞᱟ ᱥᱚᱢᱱᱟ ᱛᱟᱝᱟ ᱱᱟᱯᱠᱤᱯᱴᱤᱝ ᱜᱚ ᱱᱟᱯᱛᱟᱯᱛᱤᱝ ᱜᱚ ᱞᱟᱝᱥᱩᱞ ᱠᱷᱤᱱᱤ ᱟᱡᱤ ᱫᱩᱜᱟᱱ ᱵᱟᱥᱩᱞ ᱠᱷᱤᱱᱤ ᱟᱨᱩ ᱪᱤᱜᱟᱱ ᱜᱚᱠᱷᱚᱱ ᱠᱷᱤᱱᱤ ᱟᱛᱟᱝ ᱛᱚ ᱱᱤᱢ ᱠᱷᱤᱱᱤ ᱱᱟᱯᱠᱤᱯᱴᱤᱝ ᱫᱟᱥᱩᱞ ᱠᱷᱤᱱᱤ ᱚᱫᱚᱜᱟᱢ ᱭᱚᱜ ᱥᱟᱢᱥᱩᱞ ᱠᱷᱤᱱᱤ ᱫᱟᱢᱩᱫ ᱜᱟᱨᱡᱤᱱᱟ ᱢᱟᱨ ᱢᱟᱨ ᱴᱟᱨᱟ ᱛᱟ ᱛᱮᱨᱟᱝ ᱜᱚ ᱠᱷᱟᱯᱥᱚᱱ ᱫᱤᱞᱟ ᱠᱷᱟᱱᱤ ᱠᱷᱤᱯᱥᱭᱟᱱᱟ ᱛᱟ ᱨᱟᱝᱠᱟ ᱥᱟᱜᱟᱱᱤ ᱜᱚ ᱥᱤᱨᱠ ᱟᱱᱫᱟᱱᱤ ᱥᱟᱜᱚ ᱜᱚ ᱟᱛᱜᱱᱟ ᱟᱛᱟᱝ ᱟᱨᱜᱟᱨ ᱜᱟᱱ ᱟᱝᱜᱟᱨ ᱜᱚᱞ ᱜᱚᱭᱤᱱ ᱛᱟᱥᱞ ᱢᱟᱨᱜ ᱱᱟᱝᱜ ᱱᱟᱢᱟᱨᱜ ᱱᱟᱜ ᱠᱷᱟᱭᱨᱮ ᱟᱛᱜᱛᱟ ᱱᱟᱛᱟ ᱨᱚᱝᱜ ᱥᱟᱪᱷᱟ ᱜ ᱥᱤᱨᱤ ᱥᱮᱠᱚ ᱱᱚᱱᱫᱟᱛᱟ ᱟᱛᱟ ᱢᱟᱨᱵ ᱱᱤ ᱢᱟᱨᱵ ᱛᱤᱨᱵ ᱱᱤ ᱛᱤᱨᱵ ᱛᱤᱨ ᱜᱟᱱᱫᱮ ᱟᱛᱟ ᱩᱠ ᱟᱡᱤᱱ ᱫᱚ ᱥᱮᱜᱤ ᱱᱟᱛᱟ ᱨᱚᱝᱜ ᱥᱟᱜᱱᱤ ᱜ ᱥᱤᱨᱜᱤᱱ ᱫᱚ ᱪᱷᱟᱜᱱᱟ ᱨᱟᱛᱟ ᱟᱠᱷᱟᱢᱨ ᱛᱷᱞᱚᱠᱥᱢ ᱛᱟᱠᱷᱛᱩ ᱱᱚᱝᱜ ᱥᱩ ᱥᱟᱝᱠᱨ ᱱᱟᱝᱜ ᱛᱤᱧ ᱛᱮᱱᱟ ᱛᱚ ᱭᱮᱱᱟ ᱥᱤᱨ ᱥᱮᱜᱤ ᱱᱟᱛᱟ ᱟᱠᱷᱛᱩᱜ ᱱᱚᱱᱤ ᱠᱷᱟᱜ ᱥᱩᱜᱱᱤ ᱡᱚ ᱪᱷᱤᱯ ᱪᱟᱪᱤᱱᱟ ᱟᱛᱟ ᱜᱩᱡᱩ ᱱᱚᱠᱥᱚᱠ ᱥᱟᱪᱟ ᱫᱮᱡᱚ ᱥᱚᱭᱤ ᱥᱚᱱᱟ ᱟᱛᱟ ᱢᱮᱛᱚᱜ ᱛᱚᱝ ᱛᱟᱱᱤ ᱟᱨᱫᱟᱨ ᱯᱚᱝᱨ ᱭᱚᱥᱩᱜᱱ ᱫᱚᱢᱩᱜ ᱟᱛᱟ ᱱᱚᱨᱞᱩᱜ ᱤᱱᱟᱨᱟ ᱟᱛᱟ ᱢᱟᱱ ᱛᱚᱠᱥᱟ ᱛᱚᱠᱥᱟ ᱜᱩᱱᱤ ᱫᱚᱢᱩᱱ ᱱᱟᱨᱱ ᱫᱤ ᱟᱛᱟ ᱥᱟᱱᱫ ᱞᱚᱱᱥᱚᱯ ᱪᱟᱱᱟ ᱟᱠᱷᱪᱤᱜᱱᱤ ᱤᱱᱜᱤᱱᱟ ᱟᱛᱟ ᱱᱟᱨᱤᱜ ᱛᱚᱝ ᱫᱚᱢᱩ ᱢᱚᱥᱭᱚᱱᱚ ᱨᱚᱝᱜ ᱪᱷᱮᱛᱚᱝ ᱟᱛᱟ ᱪᱷᱮᱛᱚᱜ ᱛᱚᱝ ᱛᱟᱱᱤ ᱟᱛᱟ ᱨᱚᱝᱜ ᱞᱚᱱᱪᱤᱞ ᱟᱛᱟ ᱦᱩᱝᱜ ᱥᱚᱯᱪᱤᱞ ᱟᱱᱫᱟᱱ ᱛᱟᱢᱪᱤᱞᱟ ᱟᱯᱷᱟᱱᱩ ᱟᱛᱟᱝᱤ ᱠᱷᱟᱠᱷᱟ ᱜᱮ ᱢᱟᱯᱥᱤᱱᱟ ᱪᱮᱱᱭᱟᱱ ᱱᱟᱢᱵᱤ ᱛᱷᱤᱠᱛᱷᱤᱠ ᱱᱟᱣᱟᱱ ᱫᱤ ᱡᱮᱢᱥᱚᱱ ᱛᱚᱢᱚᱨᱤ ᱛᱤᱢ ᱪᱷᱚᱜᱮ ᱱᱟᱛᱟ ᱟᱛᱟ ᱟᱥᱚᱛᱚᱝ ᱚᱢᱟ ᱟᱨᱪᱤᱨ ᱥᱟᱢᱥᱢ ᱛᱮ ᱥᱚᱢᱱᱟ ᱥᱟᱫᱜᱤᱨ ᱫᱤᱱᱟᱛᱟ ᱛᱤ ᱨᱚᱝᱜ ᱥᱟᱜᱱᱤ ᱱᱤ ᱟᱛᱟ ᱨᱚᱝᱜ ᱛᱷᱚᱥᱟ ᱫᱚᱢᱩᱜ ᱨᱚᱝᱜ ᱛᱷᱚᱱᱪᱤᱞ ᱤᱱᱩᱜ ᱛᱤᱜᱤ ᱛᱟᱱᱟᱛᱟ ᱛᱤ ᱦᱟᱪᱟᱝ ᱜᱮ ᱛᱟᱪᱟᱝ ᱱᱚᱯᱟ ᱢᱤᱱᱤ ᱡᱤᱱᱡᱤᱨ ᱢᱤᱱᱤ ᱛᱚᱢᱚ ᱤᱱᱨᱮ ᱛᱟᱨ ᱥᱟᱢᱵᱟᱱ ᱥᱚᱢᱱᱟᱛᱤ ᱡᱩᱵᱩᱞ ᱠᱟᱣᱟᱪᱤᱱ ᱠᱤ ᱠᱚᱣᱟᱪᱤᱱ ᱞᱚᱝᱴᱷᱟᱣᱟᱪᱤᱱ ᱫᱚ ᱛᱟᱢᱪᱤᱠ ᱛᱟᱥᱟᱥ ᱜᱤᱨᱡᱤᱱ ᱠᱷᱟᱡᱤᱵ ᱡᱚᱝᱠᱨ ᱥᱟᱢᱵᱟ ᱛᱮᱠᱚᱱ ᱫᱚ ᱥᱮᱜᱤᱱᱟᱛᱟ ᱢᱟᱨᱢᱱᱤ ᱢᱟᱨᱣᱟ ᱛᱟᱥᱤ ᱛᱤᱜᱤ ᱫᱚᱪᱷᱤᱜᱤ ᱞᱚᱞᱚᱱᱤ ᱛᱚᱢᱚ ᱤᱱᱤ ᱛᱚᱢᱚᱨᱤ ᱛᱟᱨᱟᱝᱜᱤ ᱡᱩᱱ ᱥᱚᱭᱤ ᱥᱚᱱᱟᱨ ᱜᱚᱢᱟ ᱪᱟᱝᱜᱟ ᱟᱵᱨᱟ ᱵᱨᱟᱱᱤᱠ ᱛᱚᱢ ᱛᱚᱜᱩᱱᱤ ᱛᱟ ᱛᱟᱝᱥᱚ ᱜᱚ ᱧᱚᱢᱞᱚᱜ ᱫᱤ ᱡᱤ ᱛᱟ ᱫᱚᱨᱜ ᱛᱟᱜᱢ ᱥᱮᱨᱠᱮᱛ ᱛᱚᱝ ᱟᱝᱠᱨᱫᱤᱠ ᱵᱟᱜᱟᱴᱟ ᱱᱟᱢᱚᱱᱚᱨ ᱠᱤᱱ ᱜᱨᱟᱴᱟ ᱫᱮᱛᱟᱝ ᱛᱤᱱ ᱫᱤ ᱫᱟᱞᱤ ᱮᱛᱟ ᱞᱟᱜᱪᱤᱜᱤ ᱞᱚᱞᱚᱱᱤ ᱛᱚᱢᱩᱡᱜᱨᱤ ᱛᱤᱜᱛᱟᱝ ᱱᱟᱛᱟ ᱨᱟᱝᱜᱤ ᱥᱚᱱ ᱱᱟᱥᱪᱤᱨᱛᱩᱠ ᱠᱚ ᱥᱮᱨᱵ ᱡᱟᱝᱛᱩᱠ ᱠᱚ ᱭᱚᱱᱫᱟᱱ ᱟᱱᱪᱤ ᱜᱨᱤᱠᱟ ᱛᱚᱢᱩ ᱭᱚᱱᱫᱟᱥᱜᱨᱤ ᱡᱤᱱᱟ ᱛᱚᱢᱩ ᱭᱚᱱᱫᱟᱥᱜ ᱢᱟᱨ ᱛᱟ ᱛᱚ ᱪᱷᱩᱨᱤ ᱥᱚᱵᱴᱟᱨ ᱨᱮ ᱢᱚ ᱢᱟᱥᱚᱱ ᱱᱚ ᱛᱟᱯᱠ ᱪᱷᱟᱫᱜ ᱥᱮᱜᱤᱱᱟ ᱭᱟᱨ ᱡᱟ ᱪᱮᱥᱟ ᱡᱮᱱᱛ ᱜᱨᱟᱝ ᱥᱟᱜ ᱞᱟᱠᱷᱟᱱᱤ ᱪᱟ ᱪᱮᱯ ᱯᱩᱥᱮᱞ ᱥᱤᱜᱱᱟ ᱡᱮᱱ ᱢᱟᱥᱤᱜ ᱢᱚᱥᱤ ᱜᱨᱟᱛᱟ ᱟᱯᱥᱩᱝᱜ ᱛᱟᱝᱟ ᱜᱞᱚᱜᱞᱟᱯ ᱱᱟᱝᱟ ᱢᱟᱠᱷᱨᱟ ᱛᱟᱢ ᱠᱟᱨᱪᱤᱣᱟᱨ ᱱᱤ ᱢᱟᱪᱩ ᱱᱚ ᱢᱟᱥᱛᱩ ᱨᱚᱝᱜ ᱪᱷᱟᱫᱜ ᱥᱮᱜᱤᱱᱟ ᱛᱟ

0: 다다 저 다다 여참 저런 저 성능가 년도 년가지 고치지 카 소치 다디 다른 거 사차가 시르근다 똑건데 아니 달럭치기 노노니 뜸으스그리 뜨기 떠나는 거 신우트 그런 거 절히 고저지나 히 고저리 저리나 히 고저리 레터라다 나 떵가스다 오즈기나 고마창게 영 디쇼니라 아다 아그사니 엄그 떡니 뜸으스그사 히 셀히가 오크즈나 셀히그 메크 메크 레터라 다 따르 나르카가 아다 신송 등이 됐지기 니마크리 부터 거스칼와다니 되게 되리 따르 나르카 저기 차르기도 다브라 따르바 이렇게 또 템바이 접 정확하진 저 아롱진 모주 오늘 모너지다 모너리 레터라 니 능나 정오셔리 송나치 다른 그 리폰 그 대통 니 머하니 멍컴니 너무 요노 따르 나르카 그치다 당니 아니 그러지 요니 털어 나가 고지 요니 어떤 거 카카가 맙시나 천남비 특특 나오니 염선 너무 옛날이 뜻해서 그 니니나 너무 또 그치 희너지나 또 그치 희너마르 정오셔리 송나 나랑 그 정미 어떤 정이 우리 정합셔리 정이 비나 하나 땅아 앞시 카크르 원디 카크르 치코니 원나 카크르인 디그타나 랑거 고마장 아크탄다 도 고드니 타테랑 아크탄 그 카프쇼가 나르터리 다랑 급시나 도누가 카차이 나르테인 정모시나 쇼드니 땅거 스케치아토 스케치 오마인 정차토 정거나 잔다 카르인 디그타나 타 랑거 사가니 그 시르근도 타 고마장 그 지금 인지나 디 아른통 얻다누 아니가 나카니 이제나 랑가 리폰 어떤 근데 쇼가 감노 난더 저서서 이제나 더더 도듬 그 마롱나 쇼원차 세원르지나 죽쇼크 랑기 다 노르듬 소고니 드럽 쇼고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나 저서서 이제나 디 쇼건 됐다 뭐마창 그 반봉지 예기나 디브도 꾸리 저기나 안다타 뭐마창 그 디양 그 렌탕찬 디잉 그 튼친 너무 요노 요너지나 요노 마르 다 몇토니 몇토가 칸더그지 남더기랑 되게 용원들이 되게 떠난디 쇼건더니다 아자 체사 진스 프랑스아스가 다카니 랑게 캐리죠 벨 마시가 되게 떠나다 다음 지금 트렌지나 다 잠롱 피쳇 안어기 차프르 장그 다울 카와친 키 공아친 너기 차프르 장그 테랑 드나요노 청마 다 세나 워친 메프 세코 메크 트라히코 노르다 송도 메크 나티 시고 트라히코 틀런 저람 메프 도르진 청급 트라히코 이다 나타면 서지 만지 트라히코 돔주는 아탕 양적이 나름 세롱 로비아트 카르지 원탕 롱타르트 접섬 선진 접이 트라히 효고지노 다타무스 그스 저 라타
1: 야리고 다타이나 아 다테롱 소나이나 사찬 도스튼 도메크 네마카루르 간트크 스타초거 컨곰팡 칸토 이 우차르크 니흐타 칸머지 스타 울로카 칸라 이탈리 아 타쿵궁 고튼나바이나 쇼크 샨템게 게르긴나바이나 쇼크 라시크 마나나바 탐킨타냥킨나바 쳔나바 토머강인지네이나 테르그 조산즘거카와즈그다니 데르시크니마즈카이다 토니 으쇼팀그 송어당아당테지 이탈리인즈 총케글레알린테지 이탈리 마인좀부 짜이탈린즈 칼라르 차르당 이탈리 타르모름 거스토즈크 모스카리응즈크 그촌다니 트크논디 ni takaru ji kusa ni tonkaru ji kambo pa ji dali kasisim tar ke ji tani kadar si se chena ba san de ta si ke de la ka mon de ni se se ju no chi to mi ta min ya ta ta yan na sha ka lu cha na chi tsu ji go no ni zang lu de a sa ji ka bu go no nga ta ra si ka che tsu ji no a chen da ra mo ba shu ji ke ta na ka ra ji ne na ᱛᱟᱛᱮᱨᱟᱝ ᱠᱚᱱᱥᱮᱢ ᱵᱟᱥᱟᱝ ᱠᱚ ᱠᱟᱱᱟᱢ ᱪᱷᱟᱠᱟᱨᱟ ᱴᱟᱨᱜᱩᱝ ᱠᱩᱥᱟᱨᱤ ᱥᱚᱝᱛᱚᱝ ᱥᱟᱠᱟᱱ ᱛᱮᱨᱢᱟ ᱛᱟᱞᱟ ᱫᱟᱭ ᱱᱟᱜᱛᱟᱢ ᱫᱟ ᱠᱩᱡᱤᱱᱤ ᱪᱷᱟᱜ ᱡᱩᱛᱤᱜᱤ ᱱᱟᱢ ᱫᱟ ᱛᱚᱝ ᱡᱤᱱᱤ ᱵᱮᱱᱡ ᱠᱩᱥᱟᱜᱟᱱᱚ ᱟᱨᱟᱝ ᱥᱟᱜᱱᱤ ᱜᱮ ᱠᱟᱱ ᱡᱮᱱᱮᱱᱟ ᱚ ᱥᱤᱪᱤ ᱥᱟᱢᱟᱱ ᱫᱟ ᱜᱷᱴᱟᱝ ᱜᱮ ᱫᱟᱝᱟ ᱠᱟᱠᱟ ᱠᱟᱢᱱᱤ ᱠᱚ ᱠᱟᱱ ᱨᱚᱜᱚᱱ ᱡᱟᱢᱱᱤ ᱠᱚᱱ ᱡᱟᱱ ᱨᱚᱡ ᱠᱩᱥᱛᱟᱱᱤ ᱫᱟ ᱠᱷᱟᱞᱢ ᱪᱟᱞᱚᱢ ᱦᱩᱭ ᱫᱟᱞᱤ ᱠᱷᱟᱢᱚᱱ ᱟᱨᱛᱤᱜ ᱡᱟᱭ ᱫᱟᱞᱤ ᱠᱷᱤᱪᱤᱜ ᱢᱟᱪᱤ ᱵᱟᱥ ᱜᱟᱱᱤ ᱢᱟᱞᱤ ᱟᱥ ᱠᱟᱫᱩᱱ ᱠᱷᱤᱪᱤᱜ ᱥᱮ ᱜᱚᱜᱟᱡᱮᱱᱟ ᱱᱤ ᱭᱟᱫᱤᱱᱩ ᱠᱷᱟᱞᱩ ᱪᱮᱜ ᱪᱮᱜᱟᱭᱤᱱ ᱡᱤᱱᱡᱚᱱᱚ ᱥᱮ ᱠᱟᱱᱡᱟᱱ ᱡᱟᱞᱤ ᱱᱟᱞᱟᱢᱤ ᱪᱷᱟᱥᱚᱱ ᱪᱤᱱ ᱡᱟᱜᱟ ᱠᱟᱨᱛᱩ ᱠᱷᱟᱨᱤᱱ ᱥᱮ ᱡᱚᱱ ᱫᱟᱭᱤᱱ ᱭᱟ ᱛᱟᱥᱨ ᱪᱟᱞᱤ ᱥᱚᱱᱟᱝ ᱤᱥᱟᱞᱟ ᱡᱤᱱᱟ ᱛᱩᱛᱩ ᱛᱚᱝ ᱠᱟᱱ ᱡᱤᱱᱟᱭᱱᱟ ᱯᱷᱤᱪᱟᱨ ᱱᱟ ᱥᱟᱪᱟ ᱪᱟᱝ ᱜᱤᱭᱟᱡ ᱜᱢᱟᱨ ᱱᱟ ᱡᱤᱠ ᱪᱟᱝ ᱜᱟ ᱛᱟᱡ ᱜᱢᱟᱨ ᱱᱟ ᱪᱟ ᱢᱚᱞᱟ ᱢᱟ ᱥᱤ ᱧᱚᱱᱤ ᱱᱟ ᱪᱟ ᱧᱮᱞᱟᱝ ᱜᱟ ᱛᱤᱱ ᱧᱚᱱᱤ ᱱᱟ ᱨᱟᱢ ᱥᱟᱛ ᱛᱟᱝ ᱟᱢ ᱵᱟᱢ ᱧᱚᱱᱤ ᱱᱟ ᱨᱚᱱ ᱛᱮ ᱨᱟᱝ ᱠᱮ ᱪᱚᱱ ᱧᱚᱱᱤ ᱛᱚᱢᱚ ᱱᱟ ᱥᱟᱠ ᱱᱤᱭᱟ ᱵᱩ ᱭᱚᱱ ᱫᱮ ᱪᱤᱱ ᱱᱟ ᱪᱮᱠᱟᱱ ᱫᱚ ᱟᱠᱚᱱ ᱞᱚᱜ ᱪᱤᱱ ᱛᱚᱢ ᱥᱤ ᱠᱟ ᱧᱟ ᱥᱟ ᱱᱟ ᱥᱤ ᱥᱩ ᱡᱮᱱ ᱱᱟ ᱜᱟ ᱛᱟ ᱥᱟᱡ ᱢᱟ ᱨᱮ ᱛᱟ ᱛᱟᱛᱮ ᱨᱟᱝ ᱡᱟᱢᱟᱱ ᱥᱚᱱ ᱫᱮ ᱱᱟ ᱜᱟᱨ ᱠᱟᱨ ᱯᱟᱭ ᱨᱚᱝ ᱥᱤ ᱛᱚᱜ ᱜᱚ ᱛᱚᱱ ᱨᱮ ᱦᱟᱡᱟ ᱴᱨᱟᱝ ᱮᱱ ᱨᱚᱝ ᱥᱤ ᱜᱚ ᱜᱚ ᱛᱚᱱ ᱨᱮ ᱛᱟ ᱭᱟᱱᱟ ᱱᱟ ᱨᱟᱝ ᱠᱟᱨᱟᱝ ᱥᱟᱱ ᱫᱟᱜ ᱠᱟᱱ ᱨᱮ ᱡᱤᱱᱮ ᱱᱟ ᱢᱟ ᱴᱨᱟ ᱛᱟᱝ ᱥᱟᱢ ᱪᱟ ᱢᱟᱭᱟ ᱱᱤ ᱠᱟᱱ ᱡᱤᱱ ᱱᱟ ᱠᱷᱟᱡᱤᱱ ᱴᱨᱟᱝ ᱠᱟᱨ ᱥᱟ ᱢᱟ ᱡᱤᱱ ᱡᱤ ᱠᱷᱟᱠᱤ ᱞᱟᱜ ᱡᱤᱱ ᱨᱟᱢ ᱨᱮ ᱥᱮᱨᱩ ᱥᱮᱱ ᱡᱤ ᱭᱚᱱᱚᱱ ᱫᱟ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དེ ཉ་མ་ཁ་ལུར་གང་ཏིང་ན་ཨོ་ཡ་ན་དོ་ཤ་ལིན་ཇོ་གོ་ནི་དེ་ཁར་གེ་སྟ་ཅི་ནི་དེ་ཁར་གེ་ན་དམོ་གོ་ཧ་ལི་ཅི་ཏི་ནོ་ཧོང་སོང་ཅི་ཏི་ནོ་དམ་ཤི་ཁར་ཁ་ཤ་ཁ་རི་ནི་རི་མ་དོ་རེ་མོ་བ་རེ་ནི་ཨོ་ཡ་ན་དོ་ཁར་གེ་ཁང་ཅི་ནི་ན་རང་རང་གེ་ཁར་གེ་སང་ནི་གེ་སི་ཅི་སམ་ཨོ་ཡ་ན་དེ་ཏོ་ཐམ་ཅི་ལ་གང་རེ་ནི་ན་ཨོ་ 나랑 같은 또 좀 얘기고 나도 근데 그러잖아 나 잡다 커리 커로지 상고요 나 특다 비행진 상고요 어야랑 사니도 그러잖아 어야 칠간 바이나 조금 어야한테 크게 그러잖아 나 디차차리 근고와 사절롱리 게다고 다타사 차이거다는데 뭐냐사 걸룩소는데 무슨시카 냐사 시시는 나가타사 하 키크너스네 나 허런게 마틀사 섬지다 더니 어얀 더무거 크게 크너스네 나 르카노카 온더무 시시사마 사야 허런게 크너스네 나 아 키크너나 시고노다 어얀 어떠니 온더무 마이 다 더니 라라라 시즈그 차차리 르타니 니니 쪼코사 심부가 몰레지 카스코사 더 크게 크너스네 나 제제마 너무 시다 터니 크너스네 나 치데르 온 쳔섬드니 섬캉캉데르 온 캉캉맙디니 다이다 토네랑랑 거카르데네나 오야 히케카 소르잔자 보나니티니 토카 탐츠코멀리르 부치즈 토노데 오야 쇼시시르흐스 무티그 요가사 나시시 롱스 무토 카탄고사 다무고 크게 카르데네나 싱너즈는 쩡능안바 다무시다 토니 카르데네나 아랑카사만다 하랑한탕 체칭어 덕놈토 좀 마교아다 톤데 코노데 통팅원제리나 통아타케리나 무토르셀리나 오야 추아모즈기나 톤도키타즈기나 허셔르 파그 셔라스타고 너리 서셔쿠 공합셔나 오너리 아랑랑가 카르데네나 다크 요크니마 안다스타가 체금 좀그냐마 와야 마츠사스미 달리 다크게 아라름다즈 그치기 달리 인더잠스운다즈 그치니 달리 오야 아라름다즈 그치기 달리 샤코 부윈도 똑가나즈 인더크게 잠스운다즈 그치 달리 인더냐세마엔도 샤카나즈 인더무즈 크르게 고라즈 땡고기 가시신 터스그네야나 아랑랑 섰다 센소네이나 아랑섬 타가 차르와 코라지 달리 이랑리아만 답진란 다라지 달리 네타 크르제네나 덕토니니 저그존다 샤카친든 그토치니니 저런친 넘바르사친니니인다 아우 츠카 톤치니니인다 쳇터르라 콘치니니 오야 섰던 센소네이나 아랑랑 그 사니 그 머근다 소네이나 오야 다라랑 그 마틀 사슴 디에나 오야 안다나루 그 크게 크르 시즈기나 안다 서르고 곤차지나 어야 탐치 근부가 돈이 건데네나 뒤쪽 따뜻 사마시 달리니 아랑랑 건데네나 림포데터가 나서 군디스탕아 어야 너를 섬자 특습자이 로스티냐 커스탕아 콜리 마송나 어야 너 건데네나 쇼와 마카루 테와즈노노 소우자 커야노노노 메토 퍼필라티즈노 사차리즈 커차즈노 너 키친 세루라르지즈노 고스트 장가 콘진즈노 어 그거 나시 택근데사 소부와시 식근세사 식을 좀은 건적사 근데 마루 깨면서 언다가 크게 끊어졌나 샤켈 모는 그 송세는 그 특과 강송권을 지내나 어 야나는 그 크게 끊어졌나 사니 그 어야 실을 그 크게 쓰고 좋던 더지나 어야 더도 건다 끊어졌나 아랑은 그 고시고 고했던 언다 더 탐치 따르는 그 마치 세만 증고수 마르 그 가지 고수 언다 건다 송권을 야 티한 치가 그게 컨제나 공 고치나 바즈이나라 오야 라랑가 그게 시르티 라카 컨르제네나 올레 셔타타 이탈리 노스톡톡 이다토니 따두고테트그니 또두 예추타 다라르 그게 쳔벽고 산다 장수 그게 르왕 이다토니 컨르제네나 데랑랑가 그게 키잠나 초가지 이탈리 우초가나 코르모나가 다 사우 이탈리 덕식 마치 바즈그니 말이 와즈 그 구나 샤코노데 지라 목송알럭 소스르고네 키치가 좁든 쓰고네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기가랑 다짜증 오면 고지기 내가 카드 갈마세 그럼 오진 탐보는이 너 그게 뭐 타투가 투스무치 토스무 토파게 고리 뭐 스타더 가즈르스 무스스 서카다타니 뭐 티탐티르간티 스미티스 티카사타니 너 셔첼마다나 너스 너 터즈마티나 너스 아나마나 타나르샤리 다치탐침가나르리 드가나링구기 지지기 시링구고 탐스기지 난 마타나스 지금 마초노스 예고나 아랑랑가 사니도 그게 간세네나 사만디에는가나 시치 사만디 더냐톤덤 지그존다 오양은 고를 있던 거라와인 숨컨 끝이 거래와인 대아랑구나도 전나이 예스 장수나도 지나인 다티르는다 무슨 그 샤파스 그 정스미니 저특 소리 정스미니 시체나 하스미 예트가 직체나 칼로나드가 이 참다 스미니 이 참다로 인해서 주다 좀 쓴다 먹이야
1: Rate open up a Kunga dancing on top of Jipa, Zerlura, dancing on top of Chergawa, and Chipjan, the Yan Tonjina. Ransa, Rangik, Salman, Jimmy, Sicha Samantha, Zoe, Tani, Tasiri, Denjaka Kurna, Kabdaik Yok. Chenagishu, Gonakto Marines, Graf, Shukon, Samarines, Yonamatara, Chergachu, Siri, Denjaka Kurna, Dondik Josem Kurnde, Dagsga Yohari, Nashagazi, Kaka Kurokoch Shakuk, Gaka Kurokoch Gurguk, Dazu Saman Sonjina. Seman Zingi, Tirama de Kitu Goga. In a Sunni, which is some day, Teranga, Naji, Shandam Girgina Bagger, and Dancy Antar Jojipa, Serlun de Shenuga, Katanashita. Argatan Tangchong, a Nini, too. Argatan Tangchong, a Ni Gil of Den. Argatan Tangchong, some Den of Jer. Argatan Tangchong, a Nir Gurb Gil. Argatan Tangchong, some Chichichi. Ninanga Chin Toy Garden or Gutang Tang Chung, something of Jera. Chi Ramai Garden or Gutang Tang Chung, and you need two Langajiga, Jigiti Tokarena, or Gutang Tang Chung, and you Gurgurri. Yasuni, Terangur, Dancy, Antar Chergawa, Yang Chuyan, the Nerika Sandum Girkin Ambition of Katangachita. Or Gutang Tang Chung, some two, or Gutang Tang Chung of Jerzu, or Gutang Tang Chung of Jerzu, then, or Gutang Tang Chung, some good gel. Argatang Tang Chung of Zet to Jel Chiri. Dinan Dinanga Chin Toy Carton, Argatang Tang Chung of Zet to Jetta, Chi Ramavi Carton, Argatang Tang Chung, some Tigitil Langjiga, Jigit Toker, Argatang Tang Chung of Zer and Yitire, Gasanaro
2: Sabi Tam Jay, Ramukur Tardin.
3: Chum Chin Senuna, Parti of Low Sugar.
2: 미부어름승결로숭 Kamang Sular Nikir Zul Sapa Gapu Tami, Wotir Tanghui Dancing Dandel Shkaba Napa.
4: Stating good, Kodandi, then a Kuning at he. Song the Jungle and Chinkan, Jungle, say Kuzung, Tanatan, Zoman, Sazoniki, Sodubatan, Song Jungle and Chinkan, Worker Long Tintan, Andonian Chin, Song and Worker Talm Jungle and Chinkan, say Kuzung or Guinea Listly, a good Jungle and Chin Chitan, say Kuzung or Guinea Consiting Gandam Sipi, Shapa Gabutum, which is Anhui Dan Sinjander, Kabangabi, Kur Gavandi, Namgur, Ronosindre. Then I shall name about so girl, what's hip in Jagalangui, Tirang Yama, Killa Karsini, among the Sarasila, San Rosser.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데모 아망자 로탄 아르바디 돌비 거리센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 조바 촌친들이 인지진드 잡비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2: Stelinji Sankalandi Shuni Naba Sog Rungwa Chakchen Kabzong Chakwa Kishabi Jamu Chenjong Shibar Sanrugse
3: Shiden Gangi Damtsik Chikdenbi Shibsha Diyin Rula Pantokshu Shirig Mamon Hmongman Kinsilni Shilig Tokwi Lamlangu Parshu Shi Kholo Kachik Ndansini Jamu Chenjong Jimji Ngushu Kala Ziklin

자성 TV 상관한지 대나 순이의 남바 초그 특다다이들이 로아르근즈 타타 로마판초 니트브 로마스 콜롱비 통화 근무는 세니 동네 냐모실라 상르스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지나봐 대모이나. 아리 있다나 조금 총총 참마그 희슬다자. 합제지 직직시비 디첸들라. 나 대령형 보좌점그 나왔음그 원마일란드가 땅아. 아제용그 조금 총총 능기스 카와징그 조금 총총용아 디첸라 자히 대럭시. 아리 있다나 조금 총총 참마그 희슬들. 합제지 직직시비 디첸들. 체계종리나 지지야히 다나 포자림그 지조 모츠가 통통지에 조금 총총 창마가 나와 돌아뉴고 아제시 지지시비 디친지나 로리다 저기 체크진인데 스탄클리오카 넌지나 저로 우통식 겁자 세니루이 르다트고이 체진인다 르티티 아마술 돈친땅 잔릉 용가 머트톨 젠름터 코르송노가 시바 창마 지진이 주체라 땅클리즈야 아 셰이츠마 나르츠자 노치 동으른 모르그자 시비 케근 간송 시비 쳇터 저로 우통식 겁자 시르글이다 지그식 브르 업제치야 아 망수 엄을 냠들 산츠고 모스코니 린든 산츠디다 등이 야콥소시 팀다가 공투 첨부고고니 잔지다 아랑리라 야콥소시 로츠 쇼크크 시바 마르스자 노시 동위 니와 텐드이니 아 총들이 이제나 로리 다트비 체흐친다다 제치 시비 디친디 땅클리스 근데 이제 잠릉거 야콥소시 샤이거 초니 케근라 링컨 디흐송 케근 소수뇽위 케근 소스중거 케근한 간송이다 등이 시비 소브르 르지라 시퍼 나르츠자 노시 동으로 응어글 샤쳇다 증노거 디친즈그리야 아 다타인지는 잠릉거 약 멍체히거 시다트구이치 흐치긴인데 시비 디친라 땡크리옥 디브징은 아소 손이나영 디브진들라 디쟁거 조금 총총 참마게영 아른거 디친데 치기 슝니나 니 잡중거인지나 로르진데영 지게지게지나 징아요주시 같이 아리 있다나 제시 직직시피 디칭근이 뭔데 인제나 롭자 소소시 중컹 긍멍거 아 다트고 총총 준탕제 아 라영랑나 나니 담시에나 나니 샤브두 참나 나니 도모 조코 총총 긍멍즈가 존지나 영 거기 카트 체마 총숨 긍멍즈 뜨니 됐더니 조코 총총 참마거 직직시피 디친데 아랑땅 나님 시그노거 톱쪽 소다 아랑땅 과진 시노거 길긴 남바땅 산트 아 다치모 나츠코 콜라르크요니 대비진 대단한 보호자림게인 아스캠드튼 탐바그군이 나총시비가 슬림층가능아 아 직직시바 시바초등 제어요노가 연시등 아 대한친이 이제나 듣고 총총시크리용노가 몬츠 시르 강망즈게체도 고르시오 대나 듣고 총총상마게인 나총시비가 슬림층한 연주 능기스 대른거 리스라 10등 연주가리와인

야 형님이 두고 청청소 다나 같이 되는 거 나 총시비가 슬림 층그 조기 증진은 마시비야 근데 나르진 아주 지친스가 럭실라치니나 처모데 렘층 원마가 초니 냠쥐 누가 럭실데 저조도 응원아 요크 미나 포자르김가 영 저럭싱도 인주일 아 잠수 치 멍음캉 아 제피 왕주 누르치만 노윤 흑제피 멍음캉 귀바 럭시치 멍음 세고돈데라 대릉 지나영 업자근은 이사이 제근은 데미다등이 조고 총총치 아 단지나 디진탑 장거요니 아 징아요니 도모가 럭시즈기 주냠 주의야 강인 지등나 키바 남지 셰바이 히샤 히나 키바르장 와랑 어겐준 쇼팔라 갈람부 키쩡 윤던먼 세고논데이야 드나 조고 총총 참마 히송아 총디니빌이 히샤 강망즈가 로중이 주다 시가치가 드나 거우치라 난던 담비치 야츠르진 후이타르데 부자르김가 영치르식돈 주이 키바 남지 셰바이 히샤 히나 키퍼장 와랑 어겐준 쇼팔라 갈람부 퀴쩡 윤던먼 리 데릉 럭신 덴기나 영토코 총총 상마가 냠비 워가젤리 담비 노라뉴르 리 데나 토코 총총 상마가 십던 윤자 보우자르김그 지나 당아수 스켄체이나 초코 잘름니 아 자와가 질름 강망즈그니 달로타 소소가 아다 찌찌시피 디친디 다코니에코노 영난디 넘마일리 로코노가 간년자 바르강망스그르타 안데로코노티 나시게 님가니 보우자르지미 총디니 찌찌시피 디친다 로리용즈가 디당나 총시디글로다 강망스그영 실코리 시진예 탐니 드모즈그 디브징그 조코 총총 상마게영 탕디 나 총시비가 슬림천당조위 능기스 직직시비가 디싱거스 아랑랑 건전 탕옴주 디한치니 아랑일 치가 신요노가 시중라 리중 파마등 산데 아 단지나 예쿠르 존치메이주 다시 같이가 아리테나 다승거 직직시비 디칭거 니몬데영 나총시비가 슬림층거스글마 차가 중 아미노르 시중컹라 차가 중 데스틴미 독시중컹 디멘제나 마친어 중 젠컴포멍 지컹라 아 마친어 종스다우 지충캉지가 조고총총 강망즈게 지지시비 디신디 팔용노가 자히 몬츠그라 실르즈게 체타고 리시욕 다나가치 나섬가 원마일란디가 땅아 조고총총 창마가 지지시비 디신나로 고노가 조르능자 자히 몬츠 실런디 창마 진년주이 다나 조고총총 창마가 십던 용고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공인이나 아치 차가 중 아미노르 시중 큰가 대실미도 시중 큰 아마치나 중 진큰 보면 치 큰가 아마치나 중 스타우 치 지중 큰지가 두고 총총치 지식시비 디천나 팔리용노가 자히 몬츠라 시리아 진년 당즈가 아리 때나 두고 총총 청마가 지식시비 디친가 가르트나로 고노가 후토르능 대응 소르탑가 아리 때나 제 슈닝진아영 아 다성 쳇더 인제나 나총시 베가스 림층나 쳇더 고디오노가 지식시비 디친가 쳇디 림층 디능아크리용노가 아 두고 총총 아 두고 총총 와렌치 히키클릉노가 정기실즈잉 쳇더 고디시요 때나가 진예마치가 실런디 로뇽즈겔

야, 형님이 조금 총총초 다나 정가가 실은데 년제 요크 리 실은데 시게 년아지우 능기스 조금 총총 참마가 정나영 그렇게 인절크영 스탑디니 알아츠가 촌니영 같이 아 단지나 안거거 고름 영나 안거거 멍다 담제영 역고스가 정탑가 디젠게 조금 총총 참마가 영 정기 실은데 역고스 정중의 리와인 리 다나 조금 총총 참마가 지식시비 디친게 년문디다 아, 다 참마가 아, 다 집이 갈라릉 어게비 주첩 능 기스 파마 담직 라 소마니 아, 대한진이영 럭지 망아니 요지라 아, 조금 총총 참마가영 지식시비 디친게 년문다 등들다 등이 아랑일 치가노가 회차 아랑일 치가노가 합치 아랑일 치가노가 스티치 내년에 하마 담직 그 죽은 존 탕하다라 영나 그 죽을 점지시다라 단지나 직직시비 디칭근이 문다 등들다 등이 가져와 가트가신다 시그라가 리디 한친인지나 영 조금 총총 창마가 직직시비 디칭근이 모 안디니나 초랑니가 실의 화린히나 샤브주 유화 차우히나 디 한친인지나 담실인지나 유고예히나 영 직직근이 문다 시 담진이다 등이 나님 그 조금 총총 능기사랭가 파마 등 길긴 탐자나 영 하는 건 주엔탕다 싱 웜주 아, 택시 같이. 리 드나치 슈닝이나 조금 총총 범모 리스틱글로가 미토 근사시고도 내년에 나타나 되는 거 참바니와 디바 가스틱나시 주일.

야 능님이 조금 총총초 대나치 대령 채터 아 조금 총총초 능기서 소승거스가서 아 룬든치군이나 니시고 비쟁히즈가 고르스 세주이 아치 렘승 호마가 초니 크동을 대령 크가 니와르라 아리 크가 니와 그능니 인지는 접중세 바싱 아치 스토믹즈가 럭이 타르누지니 랑니가 삼쳇자 스타슬른저주라 영나 회치 땅니 정노가 스토믹은 저토첼다등이 참바린 접중세 주도 젠충이나 아랑니가 로리 제산교주라 삼로 자체준디 판토요크스 아랑아와 문지나 론진주스 아랑그 선치스탕 타고요노가 망라 츠츠마 예라 사우즌진주 아가티 진테 랑가 선티르가 땅이 디땅가 츠남지나 알로존나 다주 히샤타 참마 아랑가 히샤긴 저트가 나티 닌수 다수기노 히샤 치이망나 조미긴 저크 대기인 지난 저스자니 긍두튼 저탐주 니수가잉 판토코스 저간지나 첩튼 셰바시 덴지나 영 아랑기 르노가 스탐지타 스탐후이 안달라 츠과 머브제나 셰리 냥게즈나 아랑가 응토코 촌실니완데인 시가 종드리 탐니 마르신데인 종드리 탐니 인진그 니와잉 젬토통 탑가지 디초닌이나 스탕 고추 아치 회차록 피캅스 랭거긴 코통스타니 다땡이 회치 탕아 스탕 먼저와리 골다땡이 스차탕테 도르능라 조요피 아 가완이나 영 아랑기 세만진 탐노가 스탁 차파르와리 고나 영 지수그릉기 디수가 롱도 피캅스 자카영 디가 디초닌 자주르 셰바지 아 가티 츠퍼나 츠과 따고는 옛나 아랑게 긴쿠요노고 조샤남 찌다등이 아랑게 초드셰피 흥이가 땅아제 영나 센치가 땅아잖나잉 시가 차가 지수잉 아랑게 릉게 쪽은 니완다 셰성이 템멘츨 아랑라고

0: 냠크나바 텅디 머치 담능 시피 참비 능데 바프치 총총 개프창 위 제와 치모 시바 대표자지 예네
1: 녜르마 자르지 로르지라 심지 로미르 생킨제 제똥 명크르식 소숑어지가 정종 클른다 자종 칭크 중 중데데 요비 해엔 바프치가서 톤 아이른 고미 쇼비 녜서 바프치 제스다고 위땅다 셀라마르 치바등 냠다 로친 토마 지똥 점 명크르리 대지와 Lengchu zhukul mbarwi loma tag zatangga nyul tang zhugde sirngil tang zatangda yungni sarji lorji la shimjig lomnyir shibbi golag shi. Yungbi zatangda zhungarang yungbi zhiglam babsig chungchung di disambi lorda la denghang shiwo la marab sim jengan chi yu jintal

아메리키 아크시오 소산지 자츠크 드바다르나 리바논 지킹게 지훈 베리그 토르마 론던 바 하무단가다 지베 시프치닌 샤지르 베리그 아메리키 쇼라샤돈 리바논게 진두 등게 에스레와르 쇼용니 최순 참조브르 자드기시오브르 마슬 최순 참조비 드인터널 냠부브제브르 크트그시에게 켈린시오스르 하무단게 샤지르 케당아비치 소스치기니나 리바논도 도비 아메리키 종츠브체모 미셸 이사라 롱튼당데 디훈 베리가 잡데 진주당기 수용니 특준 참조비 드인터널 냠부시에버 자드기시오라 나치경 돈데르 크트시에버 자드기시오스 하무당가 트럼프 세종가 잔크르 외머 돈비 사클 고르시근 특준 참조비 지지식 돈바등 디능돈라 진주당가 이스라엘제 상수사케든 잡글 신츠므 주바등 이스라엘기 리바논가 자사 베르터르 게투르 머롱와 대문 특준 참조비 잡궁대 아름진 사클 잠브라 자제바 송디오바 대흥시 계시아지르 베리가 돈디 타니샤지르 사클 코르시근 특준 참조기 바제연음 나치 쇼용니 특준 참조바 원지르시기즈르 베리가 쇼용니 특준 참조비 제제 돈바등 에스라지 롬지 디나 리바논 호슈크제 도킹 도르시그 돈츠므조게 켈린체기 베레와 돈요스르 하무단 기자들이 벨리그 진주등근 고칠바 카시몰란 렌디시오바등 나치 진주등근 수용근 특순 참조비 주인튼 스송시에 빌 예치요스르

0: རྒྱལ ཁྲིམ མཚེར གྱི ཉ ཤིང རང ཉིད སོང བའི གོ ཆ ཁྲིམ སྐྱོང དང སྐྱོ ལམ
1: ཁྱི ཕྱད མ དམ ཁྱི ཕྱི དེ དར ཚོ ངོན ཇང ཇོ ཉན ཚང ཁང ཨོ ཁི ལ ལོང ཚང གི ཁྲིམ སྐྱོང དང སྐྱོ ལམ ཉན ཚང ལ ཟིག པར གབ སི ཤི ང ཐང དེ ལེན ཚང གི སོམ ཚུག པ དང དོན ཚང པ དང ཚང ཚོ མོ ཡིན ལེན ཚང དེ ན ཚན པ ཐོང ངི གི གར ཡོད ལ ཚན པ དང ངོ ཡིན ན ཇུ ཧུ ཡི ཤིབ དང ཚན པ ཉི བ ཡིན ན ཅན ཚང མ ལོང ཚ ཡིན ཤུ ཉེ ཆུ ཚན པ དང ངོ ཇུ ཧུ ཡི ཤིབ གི ན ཤི ཇུ ཡིན ལ
0: ཁྱི ཕྱི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ལས ཚང ཁོན ཆོ དེ མོ
2: ཨོན དོན ཚང པ ཆོ དེ མོ
1: ཞུན ཡེ ཆི གྱོ ཞིན དེ ཆི མོ ཟི ཡིན ནང གྱོ ཧིན དེ ཅེ དེ ཐ ཆུ ཡིན ནང དེ གོ ནི ཁ ད རེ ན
2: ཡ ཡ ད ཉི མ ཆ ཚ གང ན ཨ ཚ ཉན ཐོ ཐང གང དེ མོ ཟོ ཟེ ཟེ ཟེ ཆོ ཞིན རེ ད དང སང ཡིན ན ད ཨ ཆོ ཆེ ཚོང དེ ཏ ཇ གི ཆེ ཚོང སག ལོ དོ ཨ ང ཚོ ཉེ སེ དང སེ ཡིན ན ཨ ད ཉེ ཆི མ ཆོང སང ཚང མ གི ཏ ཇན དེ གོ ཆོ ཞི དེ དང ཨ ད དེ ལ ག ན ཤེ ཇོ པེ ཁན ཡོ ན རེ ཨ ཚོང ཟི ཚོང 아 태동이 그다는 요원을 아 태동이 나니 아 청지라도 요원을 요원을 되게 좋은 거다 아 다버는데 그 아 찬인 도 통근은 뭐 저지 나 전국 조진데요 패치와즈 아 몬치와즈 자자가 남니 송거도 사 대령 시 주기 조진데 나요 아 단데 자자가 남니 송는 건도 뭐 조지들이 돈은데 이제 나 아니 돈이 장하고 나는 걸 돈데 송는 거 돈도 그래 돈도 쇼닝이 돈도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Kawanda yin zina dhahun zari. Tenada kuke rikhla yon zari. Tenada kawa ge kuke chongkhanda da chongzinda chongzhe zi chadrishi zani da chongkhanda gushi zi zi da gushi gini mati da kawanda la kuke rikhanda yon da tanga da chongzinda chongru namu yiri. Tenada nyingate chongla shik shaga. Da kuchu zhigni da chenna da 총지 총노가 골문데 고주라가 네다 담 토마토스 다게 왔어 아 다네다 카와가 다 통강몽즈가 가완디 젠지스 아다 친데 돈등데 지 특급조세 다시 다순 가와가 특급조 가만히스 다 고바메리 다 가완데 인지나 내가 특송이 단 종천 다 동성 청민데 다자 구단 종천글라가니 다 가완데 존다 아주 총은데 총은 것이 고커던 캔스 그래 대지 다도 많이 달랑 배던 존선 앞에 아 년대 이제 나 그거 배노 그 자니 다 나는 거 니 돈이 장하고 다 그거 치 그거니 마 다른 거 영 습당스 된다다 가와가 그 좀컹는 아 디시스리 다 리와나 문도 못 섬동요 너무 처리즈나 아 다 가와가 리마리마 녀트 다름니다 가와 동대누가 다치다도 뭐 어제마 배주고 참조고가 너 도움을 너네 니와 뭐인지나 dalam ni cuma ke sani tas kau ni mah tercinta kamu juga gontok sih kau. Tapi sembang mungkin jenah dah kawat kau dah kawat tung dia nunggu nunggu dah cuci mah beri. Dia nak kawat dah kau kena juga kau konsi. Dia canyang lah nozi. Dia kau mahu juga cuci tambah ke cincu juga bosi. Tunggu dia sem dong.
1: Hari cumpun. Di mana canda ni kaya cuci.
2: 찬인토통세군운데 전체 찬인 토군나 만부 동력삼 양나 전체 성동동 먹거전이츠 성아 세가 노리 흐다니 심초 맞정 시와 망적 시와나 아다 찬인 시와나 다 망동거 세부 근초동 윤든 년정 윤탕 예톤 소다 제축자 동조 시바 라스스고 다 땡켄디 기요 이요는 단데 이렇게 지니나 좀 그래 드라 꾸지면은 아무 도무지자 다 조전 대동제 시나 아 너무 지나다 찬이 찬이나 아 도통라 놓치 신나 아다 도물 아 제가 따고 있나 찬이나 너무 샤초데 리오가 샤초바도 요나미나 데 따고나 조진든 너는 이제나 가오게시나 아 가오게 종침 마티기 당하고 잠바니 다자게다도 뭐 또 잠바니요 아 동이 만누가 또 뭐겠담 Kuih juga na, kawa ke Chongqing de, terma mari, tani ta, kuku ta, temu ke kaca, payus kuku. Ngaji dicu si nuga, ta, sekuno kapte, ta hontra tu, hontra ta guna. Hontu, kawa ke nontu si nuga, hontra ti ona, te kawa ke si nuga kaca, yema te ketrim tuk. Yena la, ta Chongqing la kani. 그거가 아무래도 어떻게 시작했고 대장원도 아주 망돈 참정도 나니 회원들 다른 거 조직인데 찬인토 통거 조직 내놔 영 못독 아니와 인자다 니어글 영나 공사 대시고 다 당선 자자글람나 지금 니 어르즈가 됐던 대직 시작했고 도모까자 영나 공사 인자나 공사 코스가 특히 아무래도 당 까자 시작했고 장원도 아주 멍뚱가 혼자 되는 거 조지 찬인토 그러니까 조지 내가 못도 조진데 나 존재나 다 카와게 송이 그거 공스가 공선데 그거 진짜 그냥이 존재 당다 초 총가 다 그거 당 캔즈리 이제 되세요 되세요까 지나다 그거 아니와 문데요 그거 아니 그 양나 전에 칸아티 가져세요까 Tani sembah mui na, ni jamba ke yang terdunduk tu higun ni. Tapi nana, tan jongchen la cium, tangsang kucuk gunung gunde, acuh jinjing gunung kencing, nak kau macik. Kencing jenah, pecah aja dah langgak, mangs hir langgak, dah muhi. Yang nak kau kani jangsa jenisan tu mule mu. Langgak nak keti nang nangji si men na, tiga sungai. Cukup jangan cecik payung nana, jadi waktu argil mari talat nana mari. Jangan la cikang jangan tu macam sahaja nana cerita. Cik dongker yu yang nana cukup, mana cukup, cik kiri tu sejuk tu petang nana, ada cumi argil nari, cumi tu tatuka. Tapi kita, ada tangsang, jajal la ke sejuk la tu pena, niang la tu pena.

0: 你可做物节节动给这位小生都这些可切的等你参自了南北开林章冲所所中写给总有的单论实际个国里个总务整给毛为同理所中个国里的人话等重力年卡切为实际谈你可前边亚军学霸等实中个项目的个总务写给
1: 노틀소스진티성더덩니찬츠랑을자흐쳔비폐제동기바덩세종거뇨드브셰바소스지르지르셰기 망위 돈림 폐지가 잡자 체위 네버드 튼주르 지중라 흥논바 등 폐지 등을 린적라 지금돔 제바 사르 등 튼샹 제니단비 다크 도듬 제타 소십 제바 르그스 다십 찰른 등 년키 혼다 차튼 등링거 마르드니 폐지 강릉 동화 등 도듬 종세 터버 간송세기 젠친 메퍼 제치냠디 등습도 배대 소소시 차즈냠 등 드리스는냠 뒤 Tuanli nyam kilshe par gandil namuh tungi. Zongili nanji tandun. Maungwi tuanli ga lagasilab jejirin yugkhang, khishin na jirshin mangla, jitag jubi nyenka chewi ngatsi ngotil niwa dang, jishyong chatsal la ngalin tuwi langsha tunyo. Rambba sosi ngotil lishir bi chancin dantijia khisha lobjong she par khinomba dang, cheli jang niwa chera dangni chancil hiwa dang, tuanli la yingayu ba jitag juan kewar shegi.
2: На чунсибан елкеп хтобдын зэгчэндэн мэрэг жардэрж лавчнып шаажгла гэндэртэн уви жунжирч хтобх сарбайян ажэвчи жигчэв шибиди чин хэвлани векапс чэчүшүчэ стимхинжи жунгун удэйм тими цочин тандан би жижин кандан нан ху сарджи жижин кан на чун адонын нэрэкэг кефти марби инжэвсэл бэр чэнэн фжангни куци сарджи жэджэв динзэн сиди хиша тан жун тан чирхэ батан тавлым сарби тан Lorji jib tajig ndandir yagbu shiji, kalchig nawa mafsil, kutsu tang vengjian na chung shibi, dichin jibu shi rovi mwondan shi. Shichu shuji mzashzi camra tang tgri sami, yachi na chung shiba nam, detang ng carlong zhunga tang. Pindan yubi njumashig shiba, tang jib yachi tang, zumbab chi shang tob zhungla vgawa. Shugyong peji jib dirib sarvi na chung shiba vzangu shig shiji, kil map tang. Shichu shuji stimpin ji, chanlin nang songjir. 且其中共文物体密措称汤当比从内当南湖这门建站的都不会有给登个罗记当三级二当一了华为习近平的当时接不接其当这错让那个老不甘心些比这些心接什么的当有把当中的当才能说为俺人还正啊我该出钱不接有了第一拿出我东西那里可可给不起马币这是把那么了给马钱不贴吧 중공 우제문 팀이 초친 탕당비에 지진 칸거 게프티 마비 임접실 바왕야 칭기세제라 아미 실르게 천은 능아 춘주르비 치흐자치비 직직디 친제 럭지히인라 나 초르 겔마 친부 팁송 다루나 중국 공천 당아 원인이 로비아 당아 나 코비 로옌 아미 실르가 트심아 데모시초 나 치 땅라 장비 아가신 땅 사르진 훈슌 바 남라 장비 알라믹 제 긴들디 샤큐랑이 서브르니 멈테데 사르지 담질 이고보시 바땅 사르지 제제 긴진시데 땅라 가와 땅 일크라 가와 저 초랑 글랍 가와 리츠는 톱가 땅 수용 페지제 디르브사리 나충시 바 장오시 급제제 인세레 난후 사르지 지진 칸가 게프티 마비 임제스 바 옌자 창기시제레 아미 실거지 천은 줄지 나 땅이 죽보 남라 샘글 첨부 탭숑라 나치 척대와 빔간 처형 흑사울 희율 지숭이 땅거 로징 할리 법중 나무시 바당 뎁슬 지흐땅 랑 할리 중들 나무시니 쯤르지 담질 할리 정우 땅 할리 소님 담버시 바당 쯤르지 녀르투디 녀큰 참이 심슨 적버시 바당 멍멍부 제족시 제인시르 아르트르 톰르 정니 땅거 지슨 정와 땅 Sarjib Zhejib Jinzin Tang, Hiyun Tang Juan Tang Chir Jeba, Hengshtub Tang Shijilab Zhongdir Sini, Tang Tang Mamang Jeb Jinzin Bab Shigiba Tang. Tablam Sarwish Tang Lurji Jeb Tajigan Jandir Yagbo Shigib Shibi, Chachushuja Shijinping Je, Xiam Shijib Kiltsiki, Yachi Nachung Shiba Namji, Sarjib Zhejib Jinzin Shidi, Hitlan Batab Ji Carlong Zhongur Kilma Tang Yola. Guangdong Xiongqina Guangzhig Zhongqir Yuxu Qu Wendi Lama Lhubchunga Nachung Adongdina Rima Huomin Qianji Xiejir. Nachung Adongdina Rima Xingbi Qiani Ni

0: 中国的经济是一个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济的经 남라 제금 고리크 도출 등 진능 대능지 진체매버 제적 대신 치 고리크 비츠 우먼틀 진충시 대 상치용 그 상위 처 예습 장이 그 치 비츠를 정위들 야치별라립 저체 등 마처 자체지 상친 개비 장이 처 비르 아니 등 디얀 단치 진충시가 천능 공의제 철비르 지기의 사든들 대표라 정체제리께 야급당 상친 다십 장이 등 총원비 철로조위 철비 차르 흑심 등 디엔더 대표장 제의 철비 랑송가 남바 송진시오 상친웅가 종르바 등 종들 지기디브전 악시기 고진비 초위 동치 청기 철비가 단측랑진 진총시오 코린 과거 비츠는 못했다 라가지시대 상신용과 코린 과거 정위 닌정 들츨 야치 고든당 정총을 끌어내입강 롱컴 제미 방이제 들츨 야급 제르바 등위 차든들 대비올라 루시워 길진 차르와 마우강 과거 비츠는 정위 최설더 진총시오 대동냠더 상신용과 사시 등 사우치 코리거 지 덕성대 진든 인상 정글 사차 등 아나친 즉든 고출 사친 코리거 닌카 니등 존전터뷰 종치르제 아지 코리거 비차다 담부른 돈득 송요라 닌센게 제디 차든젠데 원당들나 원슬 젬투르 송요 바등 머도시 코리거먼터더 럭지 송요 상친용젠 옌친 코리거 지차니 대인적서 존전시요라 남정 소수 야급제 차거 정제 리와 등 템바리 정승 종의 땅 도라르우 총공부수고 나치 제금 고리의 이쿵거 제금 내부 문터더 단측 송요라 제금 말로 비틀라 진친메버 야르지 쓰신요 장친용서 버그닝 튼튼 리저 야라 시브즈 럭트르시카 롱크르케 버그닝 튼튼 엥겐 데르가 럭트르시오 제금 쟁거 제금 고리가 나든 럭지라 근들 등와 등 제중거 샨친 참데 삽지 시바빌 제금 고리가 제중 말로데 진치메버는 티청데제 다탄 손 돌근거 제금 마망은 할리 흑살 흥어지리올라 제금 제중 점디 삼마체버 원스데제요 총문지 나며 제금 송춥게 차슬간 처특달라니 진치메버 야큼 너비지게 제금 된정 자르 잡튼데 동와 등 단득게 제금 송춥을라는 시디 제위 중군 제튼셰버 총문지 도흥 베제리
1: 아당아위치 녀드니나 아마토 워그랑 춘클라 타르나브데 송아 간시 샵서티니스 멩고가 저주만히 일니스 미 수흐팅 거르치니 리스만히 멩고가 저기 칭닌진당 메스러 저기 치블든 텐지 쮸바 차트나 칸지마 비르마 종더지라 아름밥진든 접든시 멍히와라 총훈지 간시리 콩지 리스만히 메순지 저시 잔니 앙이 중마 탕아 겁질 흘라피와당 간시리 콩지 리스만타 하르퉁 치글글라 사브중시니 머리리 삽중 나식 바당 머리리 차지르롱위 샤비 멤버 마르담빙앙 앙이법 시진요라 아지룸 바타나 아멍스부당 아길크 멩고가 게추주이 냠질 고드시디 니스퉁 니르틱리 론지와라 아제웅지 아프간시디 쿵지 리식만히 멩고 거브저시 자니 앙이중디 수용라 케바 몬지시기 빌랑샤도나 아랑싱기 아멍스부당 아길크 멩고가 게추주이 체무 고드당님시디 Agansili kongjev lishik manhi menguk zhirtif zani angi zhung shabur dandiki gandil dangwa dang. Chili jen dang angi tibjinji menguk sabzhung la teni agansi shabshi cishuob denjig ngogotik dambur zhinshang. Nihu yogi kukongjev gambi cishuob dang jenur denjig la rta songshi. Tangdi angi zhung sabzhung gi sojinji narsing jinji zhungzik lobchila namba zawani durdi angi tibjev langshatar htibi zani qimbu nga dangkilji ba dang. Di mehkyun nyendin hensi dang, meslu yuqi guh dang, meslu yuqi wehjul, menguq rangshchubji wiglin qi gomba dang, manha chartinji kanjimar tunga suqla kyab yu ba dang. Sabshi manha cangmi cortafji gila yang dang jarda zhungdir sini, ririjin cazir lungi bi alangsha doona.
0: Nyankanamba, sanjir nyamdru lintsin xe carsung, lintsin di zomdrug ba lhamu cairang dang, zomdrug gankarwa, sonam cairang dang, huapdin ya, darkilwa, shiglu, chachi darkilwa, ngadrug cairang dang, sonam rinchin yin. Huarchi zudang, cemgun ya ni.
2: Chomchindara. 랑흑 단숨기 촌친더라
3: 촌친더라 젠구샤숨기 촌친더라
4: 촌친더라
5: 자성 TV 년근 접근한바 최초의 모임나 다스타 최초의 년신 농심반드는 총은 영적 년층 큰 5개의 농층지 총친들하게 랜층인 남바치 띠따르드 나초 랜층들라 년버 르가스시 나디른가 랜층 돈증바 체릉조마인 디른가 랜층디 능드 니체나마 스당회 등 카히 알라잉 아망르 아동는 Сэрэг сугогори шиоби чэжэг рэри жин шэтэнэн бэргасэш. Дина тхмэр цоонгна янжуг нянчэн кэнтэн чонгун сэйкхо зон э зонмэн мэн сэшун ниджи сочэвтэн. Цоонгна янжуг нянчэн кэн уохгэр лунчэн тэн амду нянчэн цоонгна уохгэр жалмар янжуг нянчэн кэн. Сэйкхо зон аргэнэй лисэл ехгур янжуг нянчэн чу. Сэйкхо Шабар гепуштагми оджи штанхуй вденшин дендер шкабнгапи кхэ жавала мэнтэт санши нэншу
6: Сапи тамке огамук чардин
7: Чумчин сэнуна пашчи яв лошиг
6: Мибу арамшин телосу Варв цардл тергенум Чунхуй пасюнгаргми
7: Гэмдивдин чацумэту. Гэмдивдин нэксэпих тамхуй. Тамчэнгу кунг гэнтэн цэнуян.
6: Тамчэрэн тун агэнкэм гэрмэлэйэн.
7: Аргэни арахтунчэ амангун.
6: Камангсул аргэни кэгзэ ул. Сэпа гапухтэгми. Уэчэх тамхуй дансин дэндэр шкэба напа.

0: 야 디나 슈니 그치 이런 거 잔시 안뜨가 녀셔와 시스템 자라 잔시 안뜨가 녀시 봐 세훌 자킨데 니가 야라 가스트 같은 거 잔시 슈니 그치 잔시 안뜨가 녀셔와 시스템 자라 잔시 안뜨가 녀시 봐 세훌 자킨데 니가 그 조시 그 잔칸던 제 조이 야 슈니 챤이 그 서즈 그 잔칸지 챤이 그 조시 이나 파마 샴슴 잔시 그 샤틀 더 조저리 사우다 고타 파마 샴슴 잔스 저터 자츠 고송아 야 준인 단들 근고 삼다나 쇼
1: 야르소 다다이나 테릉 사첨 도트음 도르메 니마 칼르 근트크 아 따보브즈가 차트크 거더 요니 따즈가 절은 거직 요나가 아 디크샨던 비르거근 남바튼 흐뜸샤 난그글은 흑스 모요니 체토나 쩨파만그 요나가 아 디크탐치 파나바 드니냥 큰탄 탄큰 남바 소 아 사치르종 원만 종식 뭐 벌써 박담 그 파산더니 아 달산점 그 걸와다니 데스티케니 마카노데 아 토므릉아랑 게스 코코마즈긴 비 차니 아르카슬랑 그 걸가스즈게라 토흥랑 그 템즈즈기 샤바드 차치 첸남바 참마 시초데로 아 따테이나 테릉 아르카스와 비 흐탐즈고 그 가야스와 비 차르즈고 그 샤카이지가 남차 쳇즈기오 그 니르장론데와 사르지에카즈기오 그 나다콘데 다티랑 사라둥은 코르즈고즈 그 드그라 쉐브카르 쳬브즈고즈 그 르잔다르 무바브즈고즈 그 단돈즌 바그 까남 치그라 티차리 이탈리 송도르지 토킨달리 이탈리 단 카그남 그 쳬기 돈차그 흥 이탈리 하마 샴슴 잔즈샤나 쳬트르셰기 시위 땅니 마라라 까와즈기 시세코 갈롱르젠나즈기 시세코 칼롱첼롱즈기 후고세코 그 예모나트즈기 쳬고세코 가 디르탄니 카카카미 카카난다즈 르르고 토파간잔난다즈 자살레남 카당당카난다즈 라세리 카츠시 당카난다즈 서켈레니마 카당카난다즈 카타니 니흐치고 샤야 오야 샤야디나 갑죠톱 그 켈브요 니흐샤톱 그 욘드니오 너즈 마르야 나소티고 문드마노니 나소소나가 고마노니 나페키자와 크르마노니 나니 거르징 아티마노니 나셈 거르자 컴치마노니 인도모가 나샤챵챵디라 챵챵 나챵챵 나시 챵챵 그레타 Tērāng nīrāng kārī pā yāng tōng tō gō nā rī, hāchāng tā gārā yāng tōng hō gō nā rī. Ō yāng, tī tāng nī khachī kūshā nā yā nā, tēn chēng kā hāmā sē kō nōng tā tsā yā zhīng chōng gō nā chūk kā, nā mbā zhīng nā chē kā, tā tērāng nāng kā kī tō, mī tōng lūk sīn dē lā, tā wā tā khē dē lā, tōng tī ngōn jē dē lā. Ō lē, ī chī ngū chī gī yā rā mā rā tī nā, ar jāng kīm yōng ār tā mō zhīg tī nā, yā rā bachō pā lā mō zhīg nā. Ō yā, tēn chēng kā hāmā wā zhīng ā zhīg kā, wī tī kī chā zhīg yā rā kō kā zhīg nā yā nā. Dīr tāng tā nā tā ʻi chōn tsō nā yī nā rā tā ʻanīk chīng kīp tī nā rīg nā zgō kā gā nā chīng kī nyā nā kō nā zgō kā ʻim kī kshā nā khī nā zgō kā tā kīng yī nā rī zī nā yī nā ʻi tī kī chū ngā lā hām yī chī nī zī nā rī chāng bā chū ngā lā rūk yī chī nī zī nā rī dī tāng nā yā rūp kā hā mā zgā tsō nā yī nā hān kō rī kā lā yī tā lī sīn kō rī sō sū tāng yī tā lī kā lā sō sū nyē yī nī tā lī kā lō nyām lō tā yī nī tā lī tā kīng chāng bō shā kō nā rī zī nā yī nā tō mā rī Tami lo sun di tang ni ta xia yi chung chung zi ga o li jia zi gom zi so go di ta zo zhang na ma si li so go di ta zo to mer ya rab ku chio pa kang so go nere zi ni na rang ka ha zi zhang kar zang ba sa go se nere ya o li pa kak sang ma shi go se nere ya pa lak nam tuk kun go se go nere ya di tang ni ha ma ga yi na ra ra ka wa zi ge nere ya long rje na zi ge nere ya o li di ta tang yi xia yi zong chung na yi na ra gana yo yo la on zi ma yi gani yo yo la xia tang ma yi zi ta li ta ha ma ga to mer ka so su la ka ni rang ka wu zi ge na di yi su ta kong shi o li chi li ga ta mi nyo su di tang o li di tang ni ha ma ga so su zi ge ta li ni man ka wadi xin yo nir jam chen da yi na ri Nda hama tsaya zikin, tumir kan rohr tangri. Nda ni, ooya, ole, tam holur ngak sam chong avali, tri sam chob jir taki jigi, chaje mo mungo tali, ama nama ki tangi tali, kirga folo ni tali, mbutki nyalon sika hama ga kacha chigi som nirzi ni nata. Ole, shayindi, ta sop tir go mundung go se nari, sop sok naga ti go se nari, kwe kirjawan kir go se nari. Nde da tangi shawa ka naksha pa tang go nari, yarab cho pa lamu yi go nari, zi tali, hama ga inara. Ole, sop taji go nuga tangi, sop sok tang nari ya. Ndi tang na xa yi ya rab zi gan chon na yi na Arjiv la mok song a lak so zi tali Wukha wu tsaka chob dun zi tali Ya lak so ka yi chak chak yi tali Yin lak so chok kan jem jir yi tali Hama chak song chi yi ni tali Mzaga kashtun khir yi ni tali Ka lang yi tali Tsik zi ni tali Sol tan zami song na ta Arjiv la yib zing ka norar ta wa ga Oya Ta yun din jor ko nari ya Oli Ti song na ta tun ching ka hama zi gan chon na Mar ga min ba sev yi gdo mi yi nari Arjiv yin chang chak chok ka rata yi nari Gali mga mokka tang ka sira yi nari Oli, nda hamaa se konung di la kanda nata, chashkin mga zga changji yo nare zi. ayuana retara ngana de kendak ngune nga mai tali wa nirke pai tali sha chudina tarkam ula kha di ko mo chakare tara yinara yang teni hama ga chaga se ne redi ne na sop tir ko mon tami sop so na ga koi tali ni shira to nir ka tsoka ka chak ma chan bur so ne redi ne yina ole rite wa ga nga tin tin ze ko se ne re ka chim tin ri nan tron ne ko se ne ri to mo ka jang chen mo ne cho ha sa yin ya ko ka ta mo mo ne cho han na yin ya han ni lg tang tur nya na mar ga na sin ja tak chen nya na mar ga chak to mo mo ku tsgi ko ne ri mza ga nga chang khatri ko ne ri mdo char mo che ga chi ma ko ne ri to ta che ga to pa ko ne ri ga ta yo nam tong mo nyam tan ne ko ne cho yo na cho ga ka ko ko ne ri da li nang han 근데가 터진 거 손도 함이 찍쏨느리야 뜻사이 원하셔 이 템선이 원하라 함 커블링이 달리 찍티니 달리 능 한이 능아 줄에는 말이야 카르템어 또 째에는 말이야 뜻친 거 함아 그 커블링이 달리 이런 거를 때 와이 능 소와이 나라 까침 쓰이나 진 나버타 터우스테르고 이 달리 어떻게 나고 참아 운저고 이 달리 진 라키스냠 사이 이 달리 어떻게 뭐 참냠 통이 달리 오야 저를 그거 나냠 통이 달리 가스글로스고 나냠 사이 달리 뜻친 거 함아 그 커블링이 찍티 달리니 오레 머그 튼드 클람 카테 식통이 좀 튼드 모드겠느리 근데 함아서야 그 위치건 좋다 알아 오야 아 테니스한테 딱한 코너에서 나텐친 거 하마가 그냥 까짠도 짬부샤느리야 오레 다치 우트 여러분 그냥 손에이나 쪼우는 거 쪼우고 오늘 샹카티 그냥 그냥 그거 오늘 나도 건데 강에 내려지네이나 오레 의총 거니 그때 사고 오늘 샹타 피크 사고 오늘 샹락 좀은 건 죽는 거 오늘 샹들 마르 캠 팬는 거 오늘이 효과 없이 특근되는 거 오늘 손 부어치 샹카 세는 거 오늘이 한니 거라마 하는 거 오늘이 마르니 거라마 마는 거 오늘이 오레 저도 건데 다 오레 타파츠키 거 오늘 삼분 젊을이 거 오늘 얼마 남았어 막 카트냐는 말아 칠가 오레 녹다이냐는 말아 오레 하마근데 장군디 라케샤리 테르가는 가샤이 소타르카 송이 다트니 소타 송이 소티르고 모세게든데미 소소나가 세게즈고 스케션 코리 달리니 오레 타타발고 가카샤코 눈도시냐는 말에디 달리 하마가 소순득다는 게너리 너인 하마가 차추 자야드게너 하마근 버통가 삼도스기너라 오야 너가 주끔끔 세막사는즈기라 차치가냐 거르는즈기라 랑고즈 나가코는즈기라 오얀 대용나 이나 샤이차야디나 오야 단디 함 칸릉 이탈리 스케츠 이탈리 여컴 초간 초빠진 분들이 아무런 안성 없지 바득 땅들이야 상로적슴 진이 득땅들이야 도스진 역사상 아득권들이야 호슴 존나 중인 땅을 지르는들이야 상카다나 땅이 티즈기적는들이야 르글리와만 답질란 답치그스게는들이야 르슴터게 찰로 거라지게는들이야 릉이 록관 꼭치긴적는들이야 냐이 록과 혹치글란 디트나다 디칭가 하마세 고노다 담능게 니마타와지기너리아 올엔디 트크르젠너리아 디타 삼누고 고르톰 토겐지기너리아 린니게 잡좀 파켄지기너리아 디탈리타 디칭가 하마가 카디니탈리타 프리스티니탈리타 이여럽쿠쇼가 야랑 고르톰니 좀 쳔덤오지기너리아 오야 디토르 바창가 하마사야즈 까차 끙센 부르소너레지나 옛나 올레 타우파즈 크샤이소마즈 시라톤당나 옛나 쪼츠게 비차니 오늘따라서 좀 초박장 팬덤브르미 나탐빌라디아 파키스탄마 이슬콤시 인즘브르미 나오빌라디아 올머르카 이토 이슬콤시 케팅 예킨데 도콘디라카니 냠바살수 이코너리 마냠 콤플리코너리 올엔데 도콘 토팅원지리너리 따라 타크리너리디다 리스카찬데 잠보르톤데리아 데용네 나샤이 텐소네 오나란디라카니 함 카르니다디 치치다 땅니 올레 올머르카 소진성오타잉 올레 냠바살수 이너리아 마냠 콤플리너리아 올해 년님 콘트리처드게 내려지네나 후에나 끝은 이렇게가 라카이 난다고 이슬 꼽시가 라카이 난다고 줄이 땀이가 라카이 난다고 머리 튼득가 라카이 난다고 꿈바 꼬스탄가 라카이 난다고 사마사스탄가 라카이 난다고 럭리조이나 초코 카근 돈조이나 초코 올해 꼬사칸테 차사카 라트가 라카니타 함 칼릉 이츠키 소나타 올해 샤와카 낙샤파탄 너지게는 이튼 카마타 모르탄 너지게는이야 올해 녀켄급티나 뭔 너지게는이야 샘친 녀기티나 아르카 너지게는이야 너타 хама зымузык вичк вчопарела оле дисуната шаин дымузгината вчопанган башавардынсу хама гуцартил витгыянганчил азарта инчачин дылымынын детали хамагында келосутганыри оле дызыкунда тонцыны вжавамаур тонцыны амаугы лакичшалынната оле шаин дымсонеонара тахолурнахсым чонгавыл ептиксым чоп жеттик ижиги оло хамындырыда си мамырсонды гыкымде тондыгната оле исунжиттин незгинан корвадини шатсындагы чичизмекара шитсындагы дертэзи йокэйна дэрчонцла тондандыри дэ тондыгна хамагы чэгэсэндэрэдинэйна оле чурчиллахкэ цанямзаэндэгонэр тэмэ мучаням тумэндэгонэри дэ кэйнэрэдин нахтэ нарчага чанямгону утгна хоргонгынымгону рынкэ гызацынэнэрэди гызацынгызаныря гызацын тэмцонэйната оле 청하러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2: 오리고 다테나 니마테롱 촌네 나르시 코만존스 모 사파탐게 파산데 타성게 카르모 고통 좀이 헤르모 모 잡드기 달리 토니오누군 디오클리 콩건 고튼 나바 땅 샌뎀게 게르겐 나바 탄시 크르탐셰 바 나바 땅 타모 나바 체 나바 시르클리 세르티 삼보라 난정제 무비 마기오르 나심질 게인 초모라 어떻게란 적다르케 마우존 필리오 나밀르 데타이나 나디밀르 셈바브 데르틸레나 세르지스 크타니 니 토그므르 동우 측샨난 고니 측샤 이야르챤라 나르사니 측라야트 테이나 체남바조 카츠기 우존 우크테리 이달리 락스기 우존 우타리 이달리 체남바존 참트라 시텔르샤 야 리고 타테이나 테랑 캡스바브 크탐 티스바브 체르킨리 지타나이나 ختم تو شلو زی چق چق ساز گونو دان دی ہون زی بین چنگ ساز گونو ہما زون اوز گ چر گون اینا چر تنگ ہما شیم سم چن س گونو تک موز گ موزن گو گ زی دلی چن ر کو نام چق ر ٹی چالی خسن دور جی تک این دلی شان نینا دی ختم نی رن رن چون نینا ش چ چان گ نز گ جی چا چان گ تا ز ختم ش یق جا گر نی تو ز تر جی یق چلن چور جا ز ہر ا کیف کم دن نی ش ک کر چیو دی مو چان گ مر چ مو لام گ ک سو نی ار چ ک شنگ ما کوم ز ک چان ز ا ری ز نا مار من نو زو تگان زو گلور جی ری تاب تگار تا اورن کون ری تر ین نا یان تیرن کی گر ک کوم ی زو تگ نا نی گر کر چور تو گو جری نی سم گ کون ی سو تگ نا سی سم گ ک چا ش گ گو جری نا ین ناری یا تا تو مر تو تا تنگ ما

0: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만 치고 놀이야. 아주 아주 이명이 좋아. 끝나지 그래 만도나.
1: 오
0: 알아 또 제가 또 떠도 저기네. 다 쳤어요. 고너고.
2: 아망 춘 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지 로탄 아르바디 돌비 그리스엔 서르
3: 아망지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들아
4: 야 다들 티친당괴 형님이 냠큰 쪽부남바 디나 참드니 영청미 산득 챈득글릉비 데스스 에르군우그 글랭시 냠세지죠

0: 자성 TV 년군 조부남바 다양 대초거는 게 다른 거 촘친 드라그 렌첸데 스동침드니 조구당타 다른 거 렌첸데 체랑 로마가 좀지게래데 땅 체적가 녀름데 좀 바긴 렌첸디 좀진간 커와 체랑 자히 땅 스타클바 스탄진 추 체초 스타클바 아근적 체랑 땅 손은 마른친이긴 다디모
1: 가득히 홍비 탭섬자 노르버드디
2: 나이 칠란 저크 젠지기 람드그실
1: 삼지클럽비 알럼자 고무두디
2: 나이 칠란 저크 젠지기 스마실
1: 소브린 저크

0: 잠릉 르빈 콰양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젠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심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나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시뎀비냥큰족뿐아바 아로라 헴과가 가요도노 따르다 저걸 젤룬초 팀가 냄가가 타르주카누 갑데 저걸 제우 얼음나 톡거 금요노 달랑 익지간디 저걸 제우 람나요노가 감막 탐치포 아르고시 와따르다 흐토리 흐치그르가 아르고 톤디 향거가 아트 녀마 쪽과가 스토일이 얼진디 탐치가 손차 찌니까 답노 저걸 젤룩스보 막노네 폭동가나가 코르다 데니 갈랑먹 담치포야 가르카나가 시라 톤디 단정거 가야라 톤지르다 갈랑거 혼질거 잡나지그도너 데나 갈랑리 히짜로 홍오로 쪼룩섬거 지자오 응곤자 난장치 가야라 톤질 콩지그도너 데인터넷 디 후나 단정거 데와테 응곤즈즈근다르 지지즈그다오 땡큐 레디 샤메크 단정 홍보 서적당 나라가 지지카 모에니 양양 아르텔위 살구자 크이고만니자 치가도 세라야멜 옴버게 쇼코 늘 하우삼드부터 지와 화틀 닝고 조온데 범홍게 고사다다 디낭가 인정거 자우지가나 서하게 제니 젤룬 탐치케 지카이 고누카브데 단장지자오 가야라 콩르거 아비르틀와데와브도케 제니 아비르틀와데 인장가 홍본죽조이 인장가 범코나 아비르틀와라 고지가나이 니마티 셔나 체와니케 흥나게 니마 인장코나 아비르틀 살고데 시트 마루 흐스그동아 돔나가 오킨 타지네니 셔모고 차이까세 단체 니르티 바로아지기 가지흡 니르다 캡툴라 크치르지 남카 톰비브지기 나무 총조 찍지 강에 하라트 소라르크촐라 터마루 활롱 돔강타게 르직타 갈롱머 퍼시 크타 거고이 안죽제비 르가치 니마 갈랑제텔 토르마 마루 사그제 강나즈기 크타고아벨리 хвасэр жонги тунда карвартаа үзгэни нжанга галомбу хуттан гайрти мэниг тамба кара ниги чэптэр гайюн гэзэнэ чанкэп галомбу ва манья тэгра хчэг дуу цамэр валас пистуини хвати жонга гэркори эджаси хсымра хунжил гайла ха чэр хунда гэблун чэжэ тан чиви нжадэр буй Дэни хватэ шух сусу гаммагма тамчэк авертэл вэтэ чэдэр буй нжанг гхсэчэ лахна сутанэр нямаанди хкавдэ трэги фоптанга нанга гэнчэм ламо хунсэм гэтэга даг нэти кэ дан джамна трэй лахан тэдини галанжи кэсэр джау трэги корзон гхтэр джэжу гэ тицу тонгок Tāna trāga jālū hini chāng yīn marāngā tā gālāngan dātsi thōngi yō jir. Tāna tāpkhī zgī na trāga jāwū ndi shūk lā tāpzga āyōngā gōngs. Gāmmān kīm jāsī nāmla gāngchīm māgān sāmjī gān jādr nāngalik shīwā zgī shā gōgā sāmi gāchibra hār kārmū tār nōrī rīgla kṛtīn tamā tāngchī nī Sarg nora nyamta lhasi gadabla sibji kikimdana Ganchim khunsimga ponya zonjwa itansi 아울랑 참마 좀이 기가 찌르긴 자고 누르도까 일 머딱가 홍보 산지 담비 기자 스급자 우지 하와이요 코랑 카지 님이 근고 그러와이나 예신 칸주 담지 그 손능오 오이 치든 그 샹라 따위 대초죠 항압드가 덴트라요 가능하시죠 디 이글랜드 시라 깡침 라모 혼스마 잡라티 지크나당스 데 깡침 맘모 혼스므게 십쿨 갑자탄 흐세르무 가이야탄 지와트가 제울컴드난 부니 갈랑 안 주통 지즈케 추 쇼가 타라 유츠가 갈시즈 요톤 다 뚜는 간네 치사즈가 마키즈 디답케 갈라탄 삼다게 쳐탄너 데니 트거 젤루니기 단 철이 치무즈 걸어오라. 아울랑 니가 고만도 주다 탁출인 제니. 초마 담치 그 집실 마셔와 리송스. 데니 저걸 젤룬 담치 그 아울랑 니가 고만도 주고 탁자리. 시그마 흐슴 그 와르다. 하자 츠누 밀란 잠치세 다탄스. 시그마 흥가 손이 나무. 갈랑마 그 고시른 손통 자니. 간남사 종구유미 메주 트가이디 쳇포 흩다깔로 하그다 티와 니허르 거그냐마 흩자른 하르노그 디급데 저거 토구 저우다

아야 간니따 과르나야 야 폽정니 다스작스멍어자고야 빠만조야 간톰보촌다야 폽정니 Jomar mene tsirang yang qing an qin na ya.

나 롭지에 로마 심은이 지시지르 암니 실르가 징아 추 어동 측당 잡으라 대탕강 살롱용으로 어리와시 진요르 니 롭툰 일라 담불 존니 힙시라 가와 땅 냇출라 가와 아랑 숭캄라 가와 지시디 근출당 히르 리르슬 지슬 냇출 지슈용니 페지슈니 아동덕 제 가와 답이 마식담 지르 강탑샤지 임세레 제추수지 토브름 소시 삼루 찹슬 홉츠와르제 쳇츠흡 제트시디 아름지 곰플당 야르지 곰플제 삼루 찹슬 홉시 말그즈기 삼루 찹슬 제 홉캉 총어당 제츠호 제 홉캉 제모 냠지 땅습시니 토마

0: 아침 밥조지 지금 송수추부당 비츠 토이 폐지제 총훈제 지르는 역부지니 아마 쳇디 응이스 토근가 워워모당 아마 친담질제 어리가 소시마망라 아디르칠 쳔비 아디르칠 쳔우름 제르시기 중국 국민당 사지 의원 한강 중앙의 주세 존바 류자창당 天户启 왕홍 펑궁 우진 오양지화 陈信인
1: 其他们是不是看个是不是混的软吧张学秋相亲见过吃了张静刚等白骨李个通德苏从的西从丁坤了吴秀军等罗东川四川相亲见深圳软吧马振勇姐姐和三冷的真见帮等何不想说了特殊的西和当阿伟今年一年从相亲的妈妈手中三级的荣利坑个你是动年龄的相亲用个结婚考虑的那次个大气不从的地 相亲结婚考虑厅当主控们听众员吧吕本吉年轻的经历你是同年龄的相亲用个结婚考虑个彼此的那次等结婚考虑个送出去下万更亲个这么的恰不中心你比如几个人从相亲个习近平个结婚怀孕的公办责任等等吧人穷心里七三多位结婚送就等彼此多位别记了真多么跟着的西的没得的不错过境查个多的当时的陪你 中央结婚考虑的送出等大多的那次的那个机械把那个男人记得相亲用结婚考虑的彼此的坚持没把那个记得亚克结婚的印证长了个内把门特的三等的当地托根的长度个人特别记了三个结婚感送空顿西有 中黑城中的松竹协兵跟陈刚清拉更这个的从文杰杰克松竹跟克拉克的南木西坑空用杰杰克国立单纯的亚杰兄弟陈木等很夸张哇啥子不得想杰克单纯的拉根杰杰次能王八等而个说是孟楚南拉杰克国立个托出等艰难而得能及金钱没不得接着的心
2: 其考虑个彼此任务们特了人穷时代相亲用个参与者也是不建议个其彼此了认为得出了也解决了的这次等马车在车级相亲的各位建议车比这个和你等第一的单车个人穷时刻成了空一节车比这个这个也才等得了了总车日一节亚克等相亲大师不建议等从文笔成了作为车比才这个什么等第一的代表讲 这也车边让送个南巴松镇秀相亲用个总人巴等中的了基地级的阿基基国人比作为东区城给车边个单车个人人人穷秀可林夸个比次那么特的那个解析的相亲用个可林夸个认为宁镇个得出了亚基国等等张冲个个拉这一个龙坑前面不安一节得出了亚克边人巴等为才等得了了
1: 陆水我的接近前往马武坑跨个比赛的人为七次的人群使用对当年的相亲用个啥系等啥武器可以个记得个正的人的影响相关的啥恰等那进这个真的过去的啥情可以个年卡你的存在特别中期的这一可以个比赛的单不能同这个重要了您曾经在这才等见的我等的那我是监督的重要吧等没多是可以个问题的那个接受 相亲用件年轻考虑的技巧呢，连着是存证需要了。南城所属亚克街蔡各张街另外等等办理。张生中一等多拉之物，从文部说，那些结婚考虑的一空个结婚内务没得的单车个重要了，结婚买了个彼此的人情没不得，压力是信用。 相亲用是不愿意承担利息，加上是不是老子的健康，老苦的就不愿意承担应该的利润啊，老人不需要。
0: 而今天我们讲个杰克马盲人和李三三个人交流了，杰克马盲人比这了，今天没不能提成的交流。但当从头跟个杰克马盲人和李三三个人交流了，杰克马盲人比这了，今天没不能提成的交流。从我们今天讲个杰克马盲人和李三三个人交流了，杰克马盲人比这了，今天没不能提成的交流。从我们今天讲个杰克马盲人和李三三个人交流了，杰克马盲人比这了，今天没不能提成的交流。
3: 차트는 간지마 비르마 종들지라 아름밥진데 접든시 멍히와라 총훈지 간시리콘지 비스만히 메순지 비저시 잔니 앙이 중어 통어 급질하라 비와당 간시리콘지 비시만하 통식을하라 사업중시니
0: 머리리 삽중 나식 바당 머리리 차질롱위 샤비 멤버마 담비는 안인법 제진 요라 지론 바타나 아멍스 부당 아결크 민국 어게추주의 냠질 고득시디 니스통 니트글이 론지와라 아디옹제브 간시디 콩제브 리식만히 민국 거브저시 자니 안이중디 수용라 개바 원지시기 빌랑샤도나 아랑싱기 아멍스 부당 아결크 민국 어게추주의 체무 고득 당님시디 Agansili Kunjev Lishiman him Mingok, Azerstif Zani, Angijung Saber, Tantiki, Kendiltamatang. Chili Gentang, Angitjinje, Mingok Sabjung Latini, Agansi Shapsi, Tishro Danger, Gorotu, Tamburton Sang. Niho Yogi, Kukunja Gambi, Tishrotang, A General Danger La, Tasung Si. Tangdi Angijung Sabjungi, Sujinja, Narsing Jinje, A Zongli Kotchla, Namba, Savani Turde, Angitjev Lang Shatter, Tibi Sani Chimbu, Anga, Tankil Shibatang. Di mehjun nyendin hensi dang, mehsul yuqi guth dang, mehsul yuqi wehjul, mengu orang shubji, wuglin qi gomba dang, manha chartinji kandrimar tunga sula kyabyo ba dang. Sabshi manha cangmi, tsortafji gila yang dang jarda zhongdir sini, riri zin cazir lungi bi alang sha do na.
2: Nyankanamba, sanjir nyamdru lintsin xia carsung, lintsin di zomzhig ba lhamu cairang dang, zomzhig gan karwa, sonam cairang dang, huapdin ya, darkilwa, shigilu uchachi darkilwa, ngadzhig cairang dang, sonam rin qin yin. Huarchi cu dang, cemgun jani, jichin nambi, nyanlam da zhunba yin, dadi mungi.
3: Dan bijin ji di zil nyerxim yin,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조부남바 디나 다타 체적거 산신 농지만나는 찬지 공회 상친 용제 대신세리 라신란들 스카바가와가 찬증게 영이인 넘바치 못터냐버가스시
4: 레 넘바조 슈니 카르트글린 잔드세킨기나 골고 잔크니 용위로 알르든자 초론 잔크니 용위 알마 파르치 잔이가 성미 갑스나르고

아론던 거자중어 오세라 꿈마거 야라리 하루초샤클로스 오샤용어 룬보르 야라리 하루나신존몬드너까 순즈나이너 야라리 아론던 거양강어 오스테라 야라리 하루촌 거스텔 사타즈가 코르주케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아로 아스타지 조강 충어 양생 구야 아로 초르고 충조가 예마 양능아야 아로게 송담 춘 조르나가 양뜨가 유리야 아로 초스타 삼바 조짠즈가 양이나나야 하루 최송도서 양보르까 양만지가야 하루가르고 청도서 신등아 양짱구야 하루 초야 청서 강가라 양세마야 하루이 멋질어서 책없으마 양없어라유야 하루 초르고 삼바조 짠즈가 양이나나야 하루 치간도조 양업제까 치만지가야니

하루 걸어 사대서 공원구나 영남아니 하루 언더 차척에서 가르자 영자와니 하루 남은 덩커서 토릉아 영시가르치니야 하루 총어 차치는 소그녀가 아롱 아브진 아브자니 손드가 쿠마 아영미라 누야 아론등 아르체바 조르 옹가 아영디에 이누야 아론더 차체게 조샤디에 아영타니야 아론더 샤카야 조나르자 아론 덕님 동행아 합성아 아영샤도야 하루 총아 끙끄러서 샘가 아영업자나 이누야 아롱 앞진 업자니 손드가 쿠마 아영미라 누야 아론 덕 아시에와 소송 온가

하루샤 클리조 나가라 아영업질라 뛰야 하루잉입샤얀 프라타즈가 아영업질라 하루잉업질고소 세로 아영업질라 아영업질라 하루잉업질고소 세로 하루잉어 조스통 조스몬 보 아잉가야 아잉이야 하루어 존덕심 존존노 아잉가 아잉이야 하루어 조스가마조요나 아잉카 아잉이야 하루잉어 고충디소데라 하롱이 녀얀 조소서가 아영 치가 그래야 하롱아 튕긴 고소 깨스라 알아르중아 이니야 하롱아 치그르클라 조하마 아영 과 이니야 하롱아 치그르땅 조로까 하루 어떻게 덕심은 좋은 좋은 너 아영아 이니야 하루 어떻게 사과마 줘요

야체가가용저가야동세바즈가야몽우카케니야르관당어치즈가야초라니가영카카리즈가야저니조거디니시르더거즈가야로르베실나디니조거비즈가야당로르코르가야가글로노즈가야라터용가야가스마창어초즈가 야 담비엑 산아 아디 야미마 아로즈가 야 디나 찬니 이리 야 춤잔은 보즈가 야 디나 제니 에디 응 아드그마 치그리 요너즈가 톤타 아야즈

하루 능 샵지 조 너거라 영업질라 티야 하루 너거 자르둥 소랑가 영지에 노이나 하루 흥소음 그런다랑가 영밥 사이나 하루 어찌라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电数据推测仪。
1: 세글란제 공감사 샴라 생규루 냠달리 전쇼주인 탱디 생규루 기난된 조보니
2: 서지 시규 균진 치부타 갸람 사베토 로규기 튀규야와 교구 시부디 지키 프로젝트 시진핑키 갸지 슈노 로촌타 슈노 레튼발 친년 증나와 렌자 상부총 얼굴타
1: 한정기 버지리기 친디 부단다 제체능외 고로
2: 龙井起超过中央边国也无所不谈恐怖也无不忘西边最终生就是永嘉松队团河南坦重庆起龙井起超过中央边人起北推恐别起密边做他切特做我这几边过了二里的一人级引起出没的这位有把的二里去呢里边的以色列级东都的咋咋不动切不得一人级
1: 二里的以色列级出生了东地东就引起举办过了所引江庭的生就是起能条西边南部塞罗那 这个来过呢，别别你出，初级一级级别推进强烈的预备，告诉，直接说起习近平去，中共促进党部陈述看的南湖车务业设计。

0: Chansukangi Lojong Tongnen Rugaagi Kedar Mabiyo Jeju Bachongchong Choro Chinlian Tingdi Khonzoro Chamzinga Guja Nangwata Tri Khonzoda Yeyongi Lojong Chibara Tujin La Tresi Dili Yungwe Mundu Shu Na Yu Jijab Shuji Xi Jinping Ki Chinlian Ting Nangwati Gyaji Lojong Chibata Lojong Chibay Lietunbi Puksam Zunlin Chedi Dungyu Chigubi Guja Tibyu Changme Saji Mida Gunzinda Puksam Dendu Dongwa Pusam Tunyirji Chede Gyangyu Gilambu Sarbeto, Logyu Gi Tugyu Yabu Gyubata, Gyegub Dobjin Zugjunda, Miri Gyadargi Chasha Labu Chechi, Mutu Bedab Chede Tewe Wedong Chube Junggyur Gi Chos Gyu Gyu Si Juyu. Nyejara Shanghai Zhunggong Chokjin Tangbu Chensukanda, Zhejiang Jiaxing Nanhu Cibu Yi Sarji Chensukangi Lojong Donglin Rugaagi Gitar Mabiyu Jejube Tumi Chungjongki, Jijab Shuji Xi Jinping La Chinyi Pude Khonsu, 这句切归难修的托别江浙的苍龙穷为决定他年轻学的对了设备寻了路中也不及恰不切于确信寸不切于习近平给空座路青年定的借助促进唐北内域的南湖车务以出马的给战斗当个路域的三级等于包围这季节罗子级政绩这句也不切不得当了个新的结构了个新基座领路了个新阶级 在我什么组吧结果提到个去呢总大的擦龙穷和谢谢我的各座的亲不穷一些送于上海重给的黄浦区鲁湾电影路中唐北罗马王亚青期今年就是这我让了新规亲不贴穷了出几江错了穷一些就有王亚青期博物西拉基安住的政别今年天里安住这句不穷中也不行这就他穷起别来个贴的开连那我行是 Nganzu Bezun Chinbu Puksam Denbata Chuntan Yueba Genji Kuruba Chiegi Turib Sarbe Shunu Lojong Yagwishikdu Gyoba Chiede Kong Tolu Debo Yongwa Chiegu Yinshi Chiegu Luwan Dine Lubjong Tangbu Zedong Marbu Jeju Bachongjongi Chokba Tini Chinga Zhunggong Chokjin Tangbu Chensu Kangdu Jeju Ki Shibshu Zubi Lojong Donglin Rugaagi Tanglang Jeju Chokba Shikshi Chokba Di Zugyu Chungu Dungin Luwan Dine Lubjong Tangbu Lubji Wulong Jinki 这句七百九零处出个错了重大的贴近擦龙穷娃娃塞特别出个车心囊当了个新的结构了个新基座人路了个新阶级自我是母系做突破穷越级区域无论今期按住母体列顿也不足的按住给他的马标这句不穷穷处控制江北南端铁的罗中东林如果给切过的日前写下 提醒城市经济落中所的严重的定时节点控制年终的初步冲冲措了退入设备等于提备也把学徒就给引起绝育浙江嘉兴南湖慈悲设计陈述康给给他的马标解决吧严家成起这就属于今年了老北极人义的超多给给这提备三不如写穷写写育严家成起 Chusing Marbeo Zhangmo Ki Gidar Marbeo Jeju Basi Yinbe Ngu Ne Nganzu Chusing Marbeo Demgyu Ngarwe Ka Seburu Jungi Yinxie Xie Yu Nanhu Cibu Sarji Chensukang Ki Gunzin Wu Jianhua Yi Jigyab Shuji Chinlian Tieni Gidar Marbeo Jeju Bada Kelin Da Rewa Ju Nangwa Xie Yin La Lejin Chidar Chie Ne Samlu Chepsi Ki Minna Sujong Ki Ledun Yabu Zhu Gyuro Zubji Kejin Nangwa Xie Kyang Yinxie Song Yu Wu Jianhua Yi 俺住出门的这句把穷穷给崩个足够，母体顶十度动物的，英雄南边六十的，娘们南边六十的托呢，三级六十，俺这边孙娘们爹把用我切句的，陈素康的，六十也怕他吞住了吃秀，切入当地，恰巧成为三路七十的米呢，所用七百比一丢就引起送去。吉吉书记习近平给陈连郎。
1: 他们中国空间党五年的龙家的居民啊，可是被落实引发的，党给吃下了，没得不能没得怕了，军队被得起跟越狱。开始入党的全部人的党给结束掌握的，三级西局军政区吧，西街中华的军党切入动物，人都不得西局了，中大的主要阶级团呢，党的密码的三级军政区跟七八的，江南三边头，罗局的退休也不就特别热，今年的哪有？ Yan Yangjialin Sarji Neyu Ningbara Gidar Mabiyo Jeju Jeju Batsu Lojong Ki Genga Tone Sarji Lodara Chiren Chepata Tongme Samdun La Dine Yan Ki Ningdup Densung Da Gunzin Chepa Laglin Omar Dine Jijab Shuji Turi Samu Laglin Darba Che Chishin Yu Yan Leri Lagze Lublin Shordo Lubjong Ki Lojong Donglin Rumi Gauzi Jin Ki 게다르 마비오 제주바시 인배응원에 렁이기 시자 체로 침범하세 탄대 초바디 레라보로 중화식 민바 시도중 이안도 찰론중외 노종 동린루미식 인배응원에 나라라 시지 침부 인배 용조로도 제시해유
0: 스주한 텐프 교사라 롭증 시배 노종 동린루미 려로 젠키 나라네 닌남지 루미츠 당기 로규 롭종다 사르지 뜸규 로규로 귤롱 후다 제대 덤규네 총회 돕쇼대다 닌제 자주 총으로 교바 제주 인시 주유 려신 유기 천수강기 군진 려小光기 개용기 계지 증로기 롭쇼 배든 딘시시 인백년에 려신 유기 천수강기 모두 게다르마 뷰티 주베 본가 돕체를 동왔다 당기 덤규 약부지바 슈누로 중라 서지 시규 군진다 김산다 계급로 장배 제심 서도 동규 최든 체대 서지 시원라 군진 측엔 유협했다. 미름내 미름하라 군진 토바체규 인시송유. 공준대조 중앙로중부부장 계용로중지배레든 우렌기 라다르 조린쉰바 리회이. 지접수지 티넨케진낭 로중지배다 로중동린루가라 토리스무주난 유배 로중지배레든라 등규기 갑조 세두난 유지송유. 리회이. 만주 중국 공산당 운인의 롱어 게다 주민가 코르바라 딘디슈바다 송지체대 게다르마뷰 제주소기 제고 야지 띵섭나 빼바다 로종 동린 루미 직조기 당기 로규 로종다 당기 뜸규 여부지바 당다 미만기 서지 균진바지 체대 당나 가신다 계급나 가신 지조링로나 가신 제기 제와 삼제바라 습도 당대 경남 서베토 로규기 퇴교 유바 라도 탐부로 진바다 로규기 퇴교 여부 교토바 제주 인시 송유
2: 第二个月内必为内次给客气主席选拔韩正气刺激你必经图巴兹里气清晨部长为安拉塔接着闹事韩正气主席习近平塔总统努力特区给内吃我中国塔巴兹里气两王集团做不足够了根据我估计定不体育中国小气阿帕切松图特区给托在塔普给大小托你中国塔巴兹里气之外大胆子不塔批给东国月 巴兹里丘塔尼亚姆图给后面比做大区天文物资给钱团购也不切脱出彩头位特区尼亚姆列拉估计大年改集狂比卓心比给客给欺骗松江塔天文狂比拉估计东西给后面比建筑国心温度月中国塔巴兹里丘我住尼亚姆列拉偏区十几人心起我塔能给归属清不月别创意部中国塔巴兹里丘托人无连锁蓝水给女部对比提问里不切年尼亚姆列提 前在丢在体外托塔孙女人他体外计划特区人心体外计划结果超速估计动轨是松不是我要来意你为老些人把自己的中国结构密部七十三天平均一切结构体做大局比支持俺的位休息请不是 明儿穷马人落了俺的穷娘面边冬地泡心月边把自己的中国两万九天做不足够丁色冬九天体外开港七十七月
0: 巴斯尔乔克中国乔塔提莫托托尼姆乌连克吞销女巴顿比杰尼克光卡给尼姆列丁色的东顿于其松不是第二个雷古内贝贝内茨河南的重庆区尼顿卡索索罗龙阿珍吉恰克军阿贝国亚不足贝切顿永扎森居罗村都操心三年的给龙阿珍军阿贝恰克战略了西的北顿孔贝吉密边做不得连根开进军用内我之前于 龙安镇及恰克军阿贝林河南及萨贡及镇主得不得的重点是军情报吞炼末了恰桑瓦索及上级准备解决了美的结构及国库的河南及内部松制的内部情报处修吧预部的吞炼松制七八节军用七八的边疆空白的十二对国别满足力举七八所创额的西的西边民族卡你说自己吞炼河南省经济工程王凯义
1: 按照习近平给河南都督心能够难为松懈开进去工作来达到定时七八的当中央给河南的难为特区人呢等真养他七八预计社会共有他解的没就有空给中国了松局北京空白所结构给特区全用的团结七八的当中央给各局各地切论没把他团结七八的偏着团结七八的印象送于中国的龙岩能河南给三对给你这七局的 유법다
0: 총계다 총습 지교를 찾고 균형 세대 총습 균형 다르게라 그디 댄디 동교지 계급 조리 된자기 랭겐 지부 댐보로 코르제 조리기 촉도 튕기 뉴바 겸아 통주로 책동 쉽게 쓰며 체규 방미 태용 지교로 균형 체토 리게다 지도 댐비 모주 조준 교부 체대 호주 창진기 름디 유메 당장 초부 창도 샤마르 교배 레자다 개년 체바제 체대 의주 서시 침부토 중국 남부에 티럽진라 구디 동외 리우서브 베베 종교 임바시 롱아젠지 차르교 중업에링 중진기 벤주 공배다 서르드 규비 만수 대자 방미 대뉴 렌자 송르제라 시대 미세 니슈 접시 수여받다 존내 랭게 숨게 곱주 코니 구디 체대 드럽서브의 누규 서브이 침부 존내 탑주 띵내다 능로 감세 축두 강내 댄디 종교지 중진 총결의 중지 시험바 정상동기 안주 땡기니라 지구로 타지도 쇼바다 송종니 타지도 토바치바 부두 공백이 랭게 안 당부테르 담보로 믿바 전두다 종진서규기 종니 벤주로 코자 누그준기 니지치바 두럽사르베 누규 사르비 침보다 리주 벤주규기 부두 공백 누규 감수 줄람 사르바소 계급기 탑주추 정규가 쇼바제 체대 통계를 용기 격공수 부두 공백이다 주제 토베 고이 부제 토베 초와 편제치베 주지제기 순념된베 비리 초바라 구디 후다 동규 인시 송유 종교를 롱에낭 종진기 종결의 격공기 천재사도 파견말라 종류를 준대 제조용의 심주 사르베테 마조 제슈 다유기 갸자 니더 정중 총안에 갸자 숨더 정중 니가 파라 토르 동규다 대럽 수준레리 교조 말라기 상자 사덴다 갸기 당대 협주레리기 누바 갸기이다 부재 토르 동외 자주 라다르 딩섭 제규 가제 줄람기 상제 갸기 당대 니동 숨주 탐바 르파르 립투 총진기 눕규 감주 줄람 사르바 규베 속진 긴진 치제 센덴 투감 응어붐레 개바체 규다 총결의 용기 치동낭 전기 진보로 고르 통주로 고동레 개바체 규 부재 도배 초배 십슈 파르겸 숨겨 숙준 체규 정진 총진다 교르주 딩섭도 동마라 초니네 뉴버든류 체교로 구디 당대 체집의 총계를 탱립전기 조경라 구디 후다 동마다 탱립전기 미망 총계를 조준 체교지
2: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비징키 투츠 도주베 치지닌키 치즈 추수시타 감십주이토 경교 중니 당제 카브 여탕부 긴제미슈포다 修路 从来 카규 서트 서트쿠니 可以速 偏东切不塔 普特提纳路别 约尔东涅兰키 松卡尔措中 레골기 디랑아 원天교科兰托 개유不塔 塔听给连给你 경규중립不当진키 카비긴지미슈부디 普特교堂不停不시 让给키 서트 식도제别 결주 총례 긴지미슈부대 신신배찬에 경규중리당진 카부티 지근치외 코난마위 차지 끌김키 차결 초보진부타 중국 총례 카규 지팅마와타 만내마위 핑동키 주수 수입수 교류회 로유부시 코난마위 순가르 핑동키 고구친부등토 경규중리당진 카부티 다운수석지삼 십수리조충와타 주구지배 통매규수니 총례 긴남부타 결주기 커쇼 진부니 띵기 제니 비준 제시 민알 용유로 핀도타 중유로 소르도 결주니가르 다도 도부 체부시 중국 카규 천재 소비 총례 매주 부대 공시 경규 중위 당진 카비 지휘 구바 조준 지휘 안츠 타니세 경제 뉴바 对你数人把 立图月, 明二我自 交对级别 내수你, 绕对级别 규정추议, 我自他的通马普鲁月, 姚唐部, 没数普特坦招玩, 九母铁人, 骚豆豆伯别, 刚别, 染定有切, 这周切月啦, 七落级别 提三期, 龙归七一片, 绕对切月及松不是, 两个中立党间卡别, 没数普特给政策啦, 密定之体育月不塔, 德素基曾提了密西擦松丁月别跟着女不起入修行情不谈切不及德素基七次谈可以用之苦用我普克电波用完给人头不是格尔金迪不至查给谈参起美术普提曾提了密阿扎尼月别军国的契不接不谈出康南期帕尔东当夜月经美术普提契契松干的芒波平东归这条月文月中时赵俊奇也变了月儿东普提契契松干的冲着松着搜出 디치라 공무 인수 개투 교마세 티닝어 주타디 균코르 킵기 베디라리 토바타 지투투 균코르 킵 틸레 치워시 지도셔바티야 문교 토브시시 지송시 중국 카규 천재 소비에 총례 묘수 부디 공시 경규 중이 당지 카베 묘수 부디 롱라 말라이 규슈 괴바 정자 텐키 모조셔바싱나 경규 중이 당지 카베 포드 양토동

0: 얘네 불교 지네 정주 속조 잡규 지튜 림보로 림주라 농시팅 유비시
1: 디글레 군에 비면 니츠 天山 리뷰 슝남 제슈 시수 차베 신장 도고 슝남도 다와 조베 체 징인 랑고샤동 라수토비 니베 로숨진 도고 슝남도 유고와 덴뷰앙 파르데 람규지 사공 용기 유고 공베라 그지토비 탈루 슝남 규지 섭슈께 님마라 쿄용네 림보르 체데 유고웨 주슈기 덴자라 송종체유 도코 슝남테 창신장 도산진에 호쿠처 총계를 파다 승유진 지링제라 지링압제 독주리 지점 유여받다 텐산지위 호장 체기 제유 로레 다와주베 더기네 로지메 다왕압에 던주감 다와주베 다두 파라 카와 퍼받다 람외수 다르차부 소기 쇼긴워 퇴지릉신기 짐주 도담 라린따르 기유 다와주베 체 징인기가주로 랑고르 샤동토베 제그 레고르 존니레 사자 바인 블록의 총대도 강고르다 체주의 랑고로 박바제 갸라카시의 니우다 뒤니 텐산지의 의지도 규대 로직 퇴직이 도구 주시기 고잠규 탈로로 도구 흉남키 람규지 랑고로 적사다 상주 로속사소 망배십슈 끝이 렉주체 유바시 흉남규지 나라티다 바인 블록의 쿠처소 서지케진 창마다 로속사 끝이체 유 고르교다 교민의 은우토 로쇼 그지라 고르십 체대 로소 그지 된자다 덴뷰앙 코주토바라 개는 지지유 계급 로제 바조 로그든 공시 바인보로케 로그든 칸길레 듀미나 윤하오이 다로 도고 슝남 샤동 마제공 안수 존네토 콘도 그지 로그지 응메징에 체시르 체바인 랑고 라수 샤동 체베지 던도 모투도 코르교 테라 뜻십 체는 체대 로쇼 덴뷰앙 코든토바라 개는 체주 인시주유 도고 슝남테 창가라 치싱 서법토베 리그도 내유베 넘시 균도 치싱 서식 뉴즈 튠베 닝가 종 침부유 산에 되게 제유 디젠키 칠레 체돔 로급루가 주바다 조람토 퇴중 내주 튠바 있는 로가데 종류로 로급 체초기유 도산즈 天山 리뷰 로급루가 기 로베 화도 위이 안주 체토베 로람니 체돔 로급다 체돔 요리급 미주 로급의 제인 만조 조금 체급이 있는 만조로 접어 체초의 유지주의 민가라 신장 쿠이톤 총길다 쿠저 총길의 지도 체배 지 숨내고 숨숨 쿠이도 쿠 뉴주 슝남소 존에 내자 조준 체신 유받다 도고 슝남 길름동카 직니 아래 지배링 묘소 체제 견진 체배 주남 조부태의 교류 신장 유구 장교원 중 짐주 견진팅 슝남 토담 초이 초장 슝바 조진 유기 짐주 대전기 지도부럽다 짐부 배주 제대 남장기 아래다 지만기 된자 조규니 지교로 찾고 제유 지타 조전 유기 조준기 퇴고로 시부로 균 름도문아 배주 제교 받다 링제라 지리 십주 십둔의 정중이 잠유 만주 도담 춘진기 제덥 년부 제유 아래 랑고로 지교 토라 조규용의 채무로 껴발해 님으로 지조기 랑고다 냠도 껴초기 매지 제유
0: 디글레 쿠네 비웨네 수 게요미마 튜소 규레 오유렌 칸키 다오 주베 세지니 레지 롭스 제팀키 침진 십시르 치고소부시 다팅기 침진 십시르 티 산네스 규네 십시르 치부타 싱치 진베 미마 튜소 규레 오유렌 칸라 십시르 치규로 응학주 치규 송지 제베 지덥 제지 침진 십시르 키 지용기 뷰세타 뉴제 치로 당겸부시 岛主部内岛古别牌春金十级的抽中起天津潭辽宁江苏浙江江西湖南宁夏所景琴潭让用中重庆的队员接来三年三套图十级成就谈之福建潭河南四川陕西新疆所景琴潭让用中爱以民望推错有了欧有连康来傲居前年新兴三控提给南起内政老师接近老大求求来十级成就是春天十几日出，秋天跟冬天总来托十几日成就是。天涯春天气味跟着天气谈，这个来拉仓位冷露足出，天上来这落水马拉左边流出，天落酿这天落着谈开来去酿的顶上冬出，来日落水谈就当落水酿这天就的皮干了固定冬出，来日落着刚在龙牛牛排吃了冬出。来日落索的甘表谈跟宋其书吃了冬出。接着老大级别出那边那天谈干夜提醒三千谈全国建议不是。
2: 那么确定一样的你的那种对了屁股的给你保障你的那种 단달 굉장히 센심 있더니 그냥

0: ni hun pe ge tinam ki sang gyur nyam ja ni jis
1: ti gele gune be be ni chu yiren nyen ju ru le gung gi che jing ni ne ju be de yin ji chu mu chok pa da zhe wa tang sub yu be ne ju xie ge min ne xie ki yisre ki le ban nun da ga sha gyu la ma dun cha ju gun du nga be be wang ki yiren gi yin ji chu mu chok be pa dum che ge min ne gyu te er chuo da ge zhe xue le da yi zhe zhe bu jia ba 내가 참조체규마세 호르무즈소가 베디 각동체규체시 유지주유 어리종동 테름포이 체직인 랑이네 이스레다 레바논 개군당 초카소소다 지도체바다 이스레키 레바논기께서 베로티라 봉딩악동 참미시바다 람바르도 유베 봉디 칠로 당신시주유 어리리자도 레바논 흉접관기 체직인 세라베디 레바논세슝라 레바논 개군당키 어리 둠베 직조 테다 이스라엘 파라 펜줌 막섬 조베 트주라 미드윈 쳬바 땡키베 니즈 조르충 주시 테르싱나 이스라엘기 레바논기 기에서 베로티 호덥라 카도 제구 제규 민바테 개군 당기 이스라엘라 제구 제점 조규다 제리 제규 차진도 제유 막섬 조베 규티기 규주 개군테 레친 레바논기 나공 사제 용라야 협주레 제주유 트럼프이 대지 이랜다 인지 주무 제바다 구디 강교 동무 인시 수세 제유 이나야 이스라엘기 종례 니드 니에쿠이 체직 인기 공모 랑이다 아리종도 테름포 니와라 닌테 공모 카바르토네 주무 제바 딘바라 주 제유 니다 니에쿠이 이스라엘 계속마기 첫시 따라 레바논 소규라 모투디 자주 비주 인시 제유 이란 이슬람 사르지 송마기 체직 인기 공모 아리마군기 아만 조고도 네베 이란기 초생라 전주령 신기 제구 체제 이란 이슬람 사르지 송마기 초마기 쿤렐로베 자주 송유받다 고리잉 포디 펜돈 체바테 어리다 이스레기 돕쇼기 콘스토베 살리스가 딱젠 초생라 포 유지 주유
2: 디글레쿠네 비웨네 츠 우르스 기 송부이 치지니 막톰네 츠비네 데신베 추순 습시나 우르스마키 사콘가 탄숨주소드윈키 요진기 미빈라 동디다유시 우르스 카센봉디 쇼보텐자키 미미넘주 니김소송 돌로다유시 셴야 우르스마키 도니츠그소구이키 유미네튜쿠 춘센체유 지주시 요린타체봉디 지협처주부이 치지니지다체비 멍텀네츠키 동지 서슈르싱나 다옹아발 요린타오 우르스 탑스티미 지용키 멍텁게 네버 무세 튜브 자타도 침부시 다옹아발 좀지체나 탑스티마 멍텁타 동투팅 듄도라레 게와슈르 유부시
1: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커주번놈기만의 토로 침바다 요고르기 그리고 대전 메베 겐기 갸가르 커주 공스다 电缆客车公司, 加格拉克州公司杰基，财经人员送，越南的酒店南州连长席军钦佩，永都东区电别签约。铁工客州公司铁大基，杰基酒店南州连长卡吉，永都当新员。他定的酒店南州永都东外，估计五百七百人呢，到我级别怕了，军退就隐形。各地的亚森人中期忙外，各地级别酒店南州连长永都东外铁。
2: 俺来老百姓呢，能住八十人工，托了多巴的，追不那么几，追究了呀，刚严肃就是。第二年苦呢，比外那次，这边年初起最近一比外那次了行了，城市修炼完班，女婿这边起拆迁情况，军队安排呢，差的刚被些常用起随从情况，老看不太多呢，家具是托了什么他，第二年女东送女到一百，都是一边城市越村起，人堂托修的是，我们把钱呢。
3: 中国的体育全身不是个难，这边去吃些情况，母体淘宝内就是，基本上第三没被进去，手动起来看几个从业了，感觉吃不是。
4: 谁跟他们错？公司生育的年终奖金，单位有准了的人际问题，人生更困难点，参加了这。妹妹大姐去，俺就老爸了出几级。
5: 妹妹不几级，俺就老婆出几级。求出的几级。
3: 俺就出这两把气。
5: 角度不变，只注意母体形式两把气。
3: 米奇奇这样是江浙切磋。
5: 扬州人民这晚的安吉点点，扬城西去。
3: 苏州康西去，渔体闽南中华去。
5: 你这看看，经济也简单，推蒙古边的，中华米日记，所在南色党，都秀南色。
0: Joan Nesa, J.E.

0: 이니차 사콜 콩마 이랭키 코에토로 네베 리마키 카마키 딘시르 미디 데람 폰디키 제고 제베 리마미 시타 겐잔링 켄 총부 숨르 메균 도점 수규지 수세 제규타 뷰지티 메마 듄창마 추주 니슈 접시 예나 레네 토도 로토버 총규지 세규브시 싱글링게 콘셀리 첸현준슈케 미마캬줄라탄 조가긴 리젠겐 군난케 뱀바캬줄라시 샴리야 링게네 모투 중앙 롱팅년 진지게블콘 퍼게틴음토 구지슈베 리첸 현다남 센조나조 디타니 키랑기 스조 딩규
1: 바세강게 제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십시르기 체진 세부통투비 로데브낭초
2: 节目对战吧，恰当阿金勇长军兵呢，对他们也偏多有些。对他们，既然去学不多学，学了这边几里啊，恐怕也别不赢了，自己我就用途不是。那个对对战吧，刚过了新兵呢，吕军用外马车，看多呀，让国人改变你这里阅读不的。对他们，既然去恰难学，看你一万钱呢，听过人家的偏学动图。
3: 기고체제